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위글족 노래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초원의 주인.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몽골족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그리움.

0: 네, 이것으로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체육 전국이 일전에 체육 강국 건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체육 강국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국가급 특별 계획으로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체육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체육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계획은 2030년까지 체육의 전반적인 발전 품질과 효율성을 뚜렷이 향상시키고 종합가치와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상징하는 사업으로서 체육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한다고 제기했으며 다섯 개의 주요 발전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4평 참여율이 40%, 국민체질 우량률이 31.1%에 달하고 세계 챔피언 수가 상위권을 유지하며 체육산업 총규모가 7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한나라 두 제도를 지지하는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 통일 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 괭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감동 중국 2025 인물로 선정된 고 장군교 이사의 사적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광한 삼성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나라 두 제도를 지지하는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 통일 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을 사랑하고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을 발전 확대시키고 향항 오문 동포들의 애국 정신을 고취시켜 한 나라 두 제도를 지지하는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 통일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 통일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기한 것은 향항과 오문 사업에서 처음으로 내린 방침으로서 향항, 오문, 통일 전선의 내포와 외연을 크게 심화하고 확대했으며 향항, 오문, 통일 전선 리론과 실천의 중대한 혁신과 발전이며 한나라 두 제도 조건 하에서 어떻게 신시대 향항 오문 통일 전선 사업을 잘해 나갈 것인가의 근본적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통일 전선은 당이 인민을 이끌고 혁명과 건설과 개혁의 각 역사 시기에 끊임없이 승리를 이룩할 수 있는 중대한 법보입니다. 향항 오문에서의 한나라 두 제도의 실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경험은 바로 단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단합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적극적인 요소를 동원해 인심과 영향을

역량을 광범위하게 결집시키고 대단결과 대연합, 대협력을 실현함으로써 강유력한 통일 전선을 구축한 것입니다.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날로 치열해지는 투쟁의 직면에 향한과 오문의 통일 전선 구축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신시대 향항 오문 통일 전선 사업은 반드시 나라를 사랑하고 향항과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 한 나라 두 제도 방침에 적용되는 주류 가치관을 고양하고 최대 공약수를 찾으며 최대 동심원을 그려내 한 나라 두 제도 사업을 지지하는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전 사회 각 방면의 사상과 행동을 한 나라 두 제도 방침에 통일시켜야 합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한 나라 두 제도는 국가와 민족의 근본 리익에 부합되며 14억이 넘는 조국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교란과 의심을 물리치고 한 나라 두 제도를 견지하는 각 방면에 가장 큰 공감대를 형성하며 한 나라 두 제도의 제도적인 자신감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변하지 않고 동요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해 실천 과정에서 변형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앙의 모든 중대한 조치의 실시 목적은 모두 한 나라 두 제도를 더욱 잘 관철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 나라 두 제도를 동요하거나 개변시키는 그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과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을 한층 더 발전, 확대시키는 것은 한 나라 두 제도의 통일 전선을 구축하는 핵심입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과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은 한 나라 두 제도를 관철 실시하는 주력이고 애국자에 의한 향항과 오문 관리는 한 나라 두 제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향항과 오문의 통일 전선은 반드시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과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 건설을 핵심과 기반으로 해 이를 끊임없이 발전, 확대시켜야 합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과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 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고 특히 청년 애국자들의 성장과 인재 양성에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일색화가 아닌 다양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과 오문을 사랑하는 기치하에 단결면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포용성을 향상시키며 결집력을 강화하고 친구를 널리 사귀고 정치적 포용의 다원화 반경을 최대한 늘려 한 나라 두 제도 실천이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향항과 오문이 장기적으로 번영하고 안정되며 향항과 오문 동포들이 아름다운 생활을 향해 나아가는 향항과 오문의 이 근본 리익에 부합되는 가장 큰 동심원을 그려내야 합니다. 습금평 수석은 향항 조국 귀환 2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에서 향항 주민들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어떤 리념을 신봉하든지 무릇 한 나라 두 제도 방침을 진심으로 옹호하고 향항이라는 이 터전을 사랑하며 기본법과 특별행정구 법률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모두 향항을 건설하는 적극적인 역량으로서 힘을 보태고 한 몫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향항과 오문 인사들은 그 어느 당파에 속하든지 그 어떤 부동한 정치 의견이 있든지를 막론하고 무릇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과 오문을 사랑하며 한 나라
두 제도 사업을 인정하고 지지한다면 모두 향항을 건설하는 적극적인 역량이므로 응당 손을 맞잡고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보다 많은 대만 동포와 해외 교포들의 인정과 지지를 쟁취해야 합니다. 중화의 아들딸로서 그들이 향항 오문의 한나라 두 제도 사업을 인정하고 지지하며 하나의 중국, 하나의 민족을 인정한다면 모두 한나라 두 제도 사업에 적극적인 역량이자 우리가 단결 협력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다섯째, 한나라 두 제도의 성공적인 실천 이야기를 널리 홍보해 한나라 두 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리해와 지지를 광범위하게 쟁취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향항 조국 귀환 2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에서 한나라 두 제도 사업을 지지하고 향항의 번영과 안정을 지지하는 국제벗들에게 진심으로 드는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2019년 향항은 흑색 폭력이 기승을 부려 향항의 리익, 중국의 리익에 손해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투자자와 향항에 있는 해외 주민들의 실질적인 리익에도 손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향항은 세계 각국, 각 지역이 경제, 금융, 무역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중국은 각국과 계속해 한 나라 두 제도가 가져다 주는 리익과 기회를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다. 한 나라 두 제도는 여러 관계 측의 가장 큰 공감대와 공약수로서 모두가 그 수혜자이므로 모두 한 나라 두 제도 사업의 기여자와 확고한 수호자가 돼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문답. 지금까지 한 나라 두 제도를 지지하는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 통일 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 중국행 오늘 순서에서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 규행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희성 황산시 이현의 규행촌은 명청 시기의 고건물 138채를 보유해 우아한 건물과 수려한 산수가 어우러져 비경을 이루는 곳입니다. 자연스럽게 마을을 경유하는 물길과 거리, 건물, 심지어 건물의 내부도 어젯날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현대사회의 흔적이란 찾아볼 수 없어 이 마을에 들어서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어제로 돌아간 듯합니다. 천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규행촌은 2000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전문가들은 규행촌을 보고 세상에 둘도 없는 물가의 마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황산의 지맥을 뒤엎고 높은 해발고를 가진 원인으로 규행촌에는 항상 운무가 자욱합니다. 혹은 짙은 안개 속에 검정 기와와 하얀 벽이 물에 거꾸로 비끼고 혹은 면사포 같은 옅은 안개가 모두를 몽롱하게 만들어 목의 색깔을 완벽하게 활용한 그림 그 자체입니다. 규행촌은 마을이 우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을 북쪽의 뢰강산은 소의 머리이고 마을 입구의 고목 두 그루는 섣불입니다. 산을 머리로 하고 나무를 다리로 하며 가옥을 몸체로 한 이 거대한 소는 마치 유효한 물소 한 마리가 아름다운 록수

동산 속에 드러누운 듯 형상이 생동합니다. 괭천의 고건물 중 가장 대표적인 건물은 민간의 고궁으로 인정되는 승지당입니다. 1855년에 지은 승지당은 소금업을 경영한 청조 말기의 사업가 왕정규의 사택입니다. 웅장한 기세와 정교한 공법을 자랑하는 승지당은 특히 조각기법이 뛰어납니다. 대들보와 문, 창틀에 다양하고 풍부한 표정을 가진 많은 인물을 입체감 있게 조각했습니다. 승지당은 정원과 거실, 별채, 소재, 련못, 주방, 마구간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락시설로 마작을 하는 배산각과 수연을 비우는 탄석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승지당의 사랑채는 이 사택의 종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선 사자가 구슬을 노리는 조각과 복과 장수, 즐거움을 대표하는 복성, 록성, 수성, 희성 조각, 8개의 신선 조각 등 대표적인 조각물이 사랑채와 사랑채에 딸린 거실을 화려하게 단장하기 때문입니다. 괭촌 남쪽에 위치한 나무는 활 공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자의 안쪽 청석길 위에는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즐비하고 공자의 바깥쪽에는 버드나무 휘늘어진 언제가 마주합니다. 거울같이 맑은 호수 위에는 푸른 하늘과 예스러운 건물, 짙은 로금과 화려한 꽃들이 거꾸로 비껴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룹니다. 남원은 봄이면 수양보들이 이쁘고 여름이면 련꽃의 향이 그윽하며 겨울에는 설경이 빼어나게 아름답습니다. 남호가의 남호서원은 좋은 전망대이기도 합니다. 서원의 망호루에 올라서면 맑은 물결 설레는 남호와 그 호수 너머 푸른 산이 은은합니다. 일명 월당으로 불리는 월서는 1403년에서 1424년에 조성된 련못입니다. 주변에 청석을 깔고 건물을 지은 월서의 물은 언제든지 맑게 반짝입니다. 로인들은 환담을 나누고 여인들은 빨래를 하고 개구장이들은 물장난을 치는 월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마당입니다. 월서의 기슭 가운데 위치한 왕씨 사당 락서당도 1400년에 세워졌습니다. 완整하게 보존된 락서당은 건물 양식에서 명나라의 흔적을 보이고 특히 조각이 정교합니다. 괭촌에서 또 한 볼거리는 정원 속의 가옥 민거월림입니다.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기까지의 300여 년 동안 괭촌의 왕씨를 비롯해 안위 출신의 사업가들이 전성기를 누려 괭촌에서만 해도 많은 사업가와 관료, 문인들이 배출됐습니다. 출세한 괭촌 출신의 사람들은 조상의 고마움을 표시하고서 고향에 돌아와 사당과 사택을 짓고 련못을 파고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괭촌의 정원은 산천을 품에 안고 있어 정원에 들어서면 네댓걸음에 온 세상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장인들은 움직이는 물을 이용해 정원의 련못을 만들고 물가에 정자와 루각을 지었으며 그 사이사이에 꽃나무를 심어 각자 다양한 풍을 자랑하는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괭촌의 천민들은 집집의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동시에 기온을 조절하고 아름다운 경치도 조성하는 용도로 마을 서쪽의 물길을 마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물길의 서원지인 백원은 바닥까지 환히 보이는 맑은 물의 련못 주변에 낚시와 만남의 장소로 사용되는 아늑한 곳입니다. 위에 벽원이라고 쓴 문을 지나 가든에 들어서면 정원과 련못, 건물, 정자가 조화롭고 그 사이로 푸른 나무와 오색의 꽃들이 수를 놓아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귀흥촌에는 철새가 날아드는 초학정, 고풍스럽고 글소리 랑랑한 도기당, 유자형의 련못을 품에 안은 근심당 등 집집마다 모두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중국행 순서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어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2025년 감동 중국 인물로 선정된 고 장군교 이사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미시한 빛이 모여 온화수를 이루고 평범함이 위대함을 낳습니다. 감동 중국 2025 올해의 인물 시상식이 방송된 가운데 해외에서 현지 익사자를 구하다가 순직한 중국 의료지원팀 의사 장근교가 감동 중국 2025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감동 중국 시상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대가 산과 바다를 향해 달려간 줄 알았으나 그대가 몸을 던져 위험을 무릅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가족들은 그대의 귀한 길을 바라보았지만 그대는 그것을 타인의 생명길로 바꿨습니다. 조국과는 멀어졌지만 위대함과는 가까워졌고 그대의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국경을 초월했습니다. 그대의 몸은 푸른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고 그대의 이름은 다리로 뛰어 말리길을 이었습니다. 생명, 그것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장군교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에 다리라는 교자가 들어있는 글은 평생을 다리와 인연을 맺은 듯합니다. 1987년생인 장군교는 의사의 길에 오른 그날부터 구조를 일상으로 여겼습니다. 2020년 신종 코로나가 닥쳤을 때 그는 자진하여 산동성 제10차 허복의료지원팀 팀원으로 허복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약 두 달간 버티며 환자 치료에 전념하는 한편 만여원 상당의 방역 물자를 계정하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행동으로 보여줬고 허복성 정부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욕행자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허복 지원을 마치고 돌아온 후 그는 심장박동행동이라는 구조센터를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교육 도구를 들고 유방인민광장에 나가 심폐소생술을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0: 있으며 402회의 교육을 진행해 2만여 명의 시민들이 관련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의 작은 선행들은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밝혀주었고 사람들은 그를 로좀 의사라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항상 조국이 있습니다. 탄자니아 의료지원 임무가 내려졌을 때 장균권은 다른 역행을 선택했습니다. 2024년 1월 그는 제27차 탄자니아 파견 중국 산동 의료팀 팀장으로 종착을 맡아 탄자니아 모힘빌리 공립병원에 도착해 마취 의료 및 교육 훈련에 힘썼습니다. 모힘빌리 공립병원에는 여러 수술센터가 있지만 오랫동안 마취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림상진료 최일선에 뛰어들었고 동시에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해 현지 의료진을 1대1로 지도하며 마취 프로토콜 설계를 지원함으로써 탄자니아에 떠나가지 않는 의료팀을 남겼습니다. 2025년 6월 8일 장군교는 위챗 모멘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데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온 의사로서 저는 저의 조국과 저의 직업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탄자니아 동료들이 중국과 중국 의사의 힘을 느끼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모멘트가 그의 마지막 글이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탄자니아 다리에스 살랑 해변에서 한 현지 여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군교는 주저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었고 파도 속에서 유일한 구명조끼를 익수자에게 입히고 온 힘을 다해 그녀를 해안가로 밀어냈습니다. 익수자는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그는 탈진으로 익수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습니다. 용은 멀리 갔으나 그 정신은 영원합니다. 장군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며 생명을 구한다는 중국 의료지원팀의 정신을 생명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산동성 도둑모범 제로시대의 모범 칭호를 주소받았고 2025년 8월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의사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10월 의료사로 추소됐습니다. 평생 의사만 할 겁니다. 또 의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장군교의 이 한마디는 그의 평생 가장 소박한 신조였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방역, 대중의료교육, 말리 아프리카 의료지원, 목숨을 건 구조의 이르기까지 그의 발자취는 책임과 헌신과 희생을 아우릅니다. 그는 짧은 생애로 하얀 의사 가운에 초심을 종명했습니다. 의인의 인술은 결코 막을 내리지 않으며 정신의 교량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1: 라디오로 듣는 세상. 2025년 감동 중국 인물로 선정된 고 장군교 의사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0: 최근 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광한 삼성대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천성 광한 삼성대 박물관은 광한시 성서 오리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천무에 달합니다. 광한 삼성대 박물관은 우리나라 제1진 국가 1급 박물관이자 제1진 국가 4의급 관광명소입니다. 광한 삼성대 박물관은 1997년 10월 처음 개방됐으며 2022년 3월 새 전시관을 증설해 2023년 7월 26일에 다시 개방됐습니다. 광한 삼성대 박물관의 주요 문물로는 상청동나무, 상옥변장 등이 있으며 총 1,500여 점의 귀중한 문물들을 전시해 삼성대 고고학 발굴과 최신 연구 성과들을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세기 20년대로부터 30년대까지 광한시 월량만 연가정원에서 옥석기가 발견됐고 원화서 협합대학박물관에서 처음으로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50년대로부터 60년대까지 고고학 일꾼들은 삼성대 유적지에서 끊임없이 조사와 시구를 전개했으며 1980년 이후에 삼성대 고고학이 체계적인 발굴과 연구 단계에 들어서 삼성대 문화로 명명됐습니다. 1986년 두 개의 제사용 구덩이가 발견되면서 고고학 사업이 빠르게 추진됐으며 성벽과 대형 건축기지 등 중요한 유적들이 발견되면서 삼성퇴 고성구도가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2019년 이래 6개 제사용 구덩이가 추가로 발견돼 다시 한번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노력이 대대로 전해지면서 삼성대 고고학의 새 장을 엮어나갔습니다. 삼성대 유적지는 신석기 시대 말기부터 이미 중심 군락으로 발전했습니다. 상대 초기에 이미 성벽과 대형 건물들이 등장했고 상대 중기 이후에는 성터 면적은 3.6평방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청동 주조, 황금 가공, 제옥, 견직물업, 복잡한 사회 구조, 성숙한 제사 체계로 지배 중심, 종교 중심, 경제 중심의 독특한 지위를 과시하는 것은 어느 시대 초광의 도읍이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삼성대의 정교하고도 아름다운 문물 군체는 선민들의 정신 세계를 잘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에 대한 경의를 표현한 옥제품, 독특한 조형의 신단, 사람과 새가 하나로 융합된 신상은 선민들의 낭만적인 상상력과 비범한 창조력을 보여줍니다. 문물은 찬란한 문명을 이야기하고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며 민족 정신을 이어나가는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문물 자원은 재생할 수 없기에 문물을 잘 보호하고 지키며 역사 문화를 잘 전승해 나가는 것은 문물 보호 일꾼들의 사명과 책임입니다. 삼성대 유적지 3호갱 내지 8호갱에서 출토된 문물은 17,000여 점에 달하며 그중 비교적 완정한 것은 4,500여 점밖에 안 됩니다. 문물들의 서로 다른 정도의 훼손이 존재하고 보호와 복구 임무가 간과합니다. 그리하여 사천성 고고학 연구원은 삼성대 박물관과 협력해 문물에 대한 일련의 보호와 복원 작업을 전개했으며 2024년 6월까지 4천여 점의 문물 복구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박물관은 또 이번 문물 복구 성과 중 50여 점의 청동기, 금, 옥기, 상아 등 대표적인 문물들을 전시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광한 삼성태 박물관은 또 삼성태 문화창의제품 개발체계를 구축해 선호하여 생활용품, 문화용품 등 7대 문화창의제품 300여종을 개발했습니다. 삼성태 박물관 관광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삼성태 문화창의제품 매출도 분출식 성장을 맞이해 2023년 삼성태 박물관 문화창의제품 매출액은 1억 1,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0: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0: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서 커피 플러스로 문화와 관광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고 있는 연변의 문화일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커피의 도시로 불리는 연변은 도심 곳곳은 물론 변경마을의 구석구석에서도 커피향이 풍기고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두만강변을 따라 달리다 보면 길을 따라 색다른 운치를 자랑하는 커피숍들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민속촌 뜰악의 커피포트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조선족 전통떡과 어우러져 운치를 더해주고 변경선 길가의 작은 가게에서는 관광객들이 손에 든 커피와 변경 풍경을 앵글에 담습니다. 이런 길가 커피숍은 오고 가는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커피 한 잔으로 흘러가는 풍경 속에서 낯선 이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곳으로 됐습니다. 이는 바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커피 플러스를 접속점으로 문화와 관광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고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화를 촉진한 생동한 실천입니다. 최근 년간 특색 문화관광시장이 꾸준히 달아오르는 기회를 다잡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이라는 주선을 커피산업 전반에 절묘하게 녹여냈습니다. 인플루언서 현상에서 문화 새 경제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향긋한 커피는 연변 이야기를 잘 전하고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화를 촉진하는 참신한 명함장으로 되어 자치주에서 민족 단결과 산업 발전을 통한 공동 부유의 새 장을 엮고 국가 관광으로 민족의 왕래, 교류, 융화 촉진 시범 도시를 육성하는데 진한 합심의 맛을 더해줬습니다. 연변에서 커피 산업의 시작점은 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산업 사슬을 형성하는 데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커피 산업 육성 초기 연변은 정밀한 투자 유치와 현지 산업 육성을 병행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함께 부유해지는 산업 플랫폼을 힘써 구축했습니다. 커피 원두 로스팅, 포장 설계에서 점포 경영, 온라인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회는 현지인들을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롯디번, 핸즈 등 현지 브랜드 점유율이 90%를 초과하는데 시민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청년들이 창업해서 첫걸음을 떼는 플랫폼으로 됐습니다. 이들은 로스팅을 배운 후 고향에 돌아와 점포를 차리는가 하면 점원으로부터 점장으로 성장하고 설비 공급과 보조 서비스 업종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산업 사슬의 리면에는 다양한 분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025년 전주 커피류 시장 주체가 급증하면서 커피 관련 점포가 6,800여 개, 전문 커피숍이 1,500개에 이르고 로스팅 공장도 16개에 달했습니다. 조선족 바리스타, 귀향 창업 대학생, 작은 마을의 커피숍을 차린 부부,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 사슬에 합류해 다양한 분야에서 제자리를 잡고 함께 공동 부유의 달콤한 맛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깃들고 화려한 등불이 켜지면 연변대학 앞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관광객들은 연길 로고가 찍힌 커피컵을 손에 들고 연길 왕홍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연길만의 독특한 도시 기억을 남깁니다. 렌즈 속의 커피는 연변이 건네는 한 장의 눈부신 엽서이며 렌즈 밖의 커피에는 이곳 특유의 생활 정취와 문화 내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상큼한 사과 배즙을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녹여내 현지인들의 기억 속에 고향의 맛을 빚어내고

문화 공감대와 민족 정서가 배어 있습니다. 오늘날 커피 문화절, 커피 조류 축제 등 활동은 커피 업계만의 행사를 넘어섰습니다. 커피 향 속에서 중국 조선족 농악무와 라떼아트 퍼포먼스가 같은 무대에 오르고 핸드드립 부스와 찰떡 부스가 나란히 고객을 맞이합니다. 관광객들은 커피를 손에 들고 무형문화유산을 감상하고 현지인들은 커피를 마시며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커피는 문화의 융합에 맛을 더해주고 합심에 체감할 수 있는 온도를 부여했으며 가무와 음식, 사람을 잇는 실로 되고 다민족 공동체에서 가장 따뜻하고 유행하는 통용 언어로 됐습니다. 관광업이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화를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되었을 때 커피는 무엇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연변에서 이 답은 변경 풍경과 나라, 고향 사랑을 잊고 민속 체험과 일상생활의 맛을 잇는다는 것입니다. 연변은 커피와 문화를 융합하는 경로를 깊이 모색해 소비 시나리오를 변경선, 민속촌으로 확장했습니다. G331 연선에 위치한 변경역참인 룡정시 삼합통상구 고목역참은 관광객들이 앞다투어 찾는 왕홍 새 랜드마크로 부상했습니다. 역참에는 가지와 줄기가 굵직한 회양목 11가루가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는데 수령이 모두 100년이 넘습니다. 자가용을 운전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따뜻한 커피를 들고 주변의 풍경을 감상합니다. 커피 한 잔을 즐기는 동안 생태 절경과 역사의 기억이 조용히 어우러집니다. 이런 장면은 자치주 5,300여 개 다양한 모시개 커피숍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커피와 여행 촬영, 민속, 민박의 결부는 소비마다 문화적 몰입이자 정서적인 공감으로 되게 했습니다. 산업사슬에서 함께 분투하는 데로부터 문화혁신 속 동일한 주파수의 공명에 이르고 문화관광 시나리오의 깊은 융화에 이르기까지 이 합심의 맛이 넘치는 커피는 향기를 더 멀리 풍겨 더 많은 사람들이 혀끝을 감도는 진한 향기로부터 이 변경 도시가 단결 분투하고 번영 발전하는 시대의 새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전민건강 공공봉사 체계를 보완해 체육강국건설의 기반을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0: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이 30조 원을 돌파해 17.3% 증가했습니다.
1: 정책 온기와 시장 활력이 겹쳐 오프라인 소비시장에 활력과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0: 안위 지능형 안전보장리 관측과 조기경보 방식으로 도시안전을 수호하고 혁신산업사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체육강국건설을 다그치려면 인민을 중심으로 삼는 사상을 견지하고 인민을 체육사업 발전의 주체로 하며 인민의 건강단련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체육사업의 출발점과 착안점으로 삼고 전민건강단련 국가전략을 관철함으로써 인민의 건강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 각지들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민단련과 전민건강을 심층 융합시켜 체육강국,

0: 건강중국 건설이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강서성 남창시 청산호구 지역사회 체육관에서는 시민들이 운동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민 웅걸은 이 같은 실내 농구장은 에어컨에 있어 체험이 좋고 운동에 가져다주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전민 건강단련 주간 행사를 맞아 점심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사람들의 열정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강서성 전민 건강단련 주간 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성 300만 개 이상 체육관이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창시는 50만 원의 체육 소비 쿠폰을 투입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 원가를 줄여줬습니다. 남창시 체육사업발전센터 호용화 부주임은 8월 3일부터 9일까지 건강단련 주간 행사를 전개하는 한편 여러 협회를 조직해 노인과 중년, 어린이 등 각 연령층을 포괄한 건강단련 행사를 전개해 전민체육과 전민건강을 더 잘 결부시킬 계획이라고 표했습니다. 전민체육은 전체 인민이 체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반과 보장이며 체육강국 건설을 다그치는 중요한 초석입니다. 2020년 9월 습근평 총서기는 교육문화보건체육 분야 전문가 대표 조담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인민 대중들의 수요를 긴밀히 둘러싸고 수준이 보다 더 높은 전민 건강단련 공공봉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전민 건강단련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부됐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을 4평방미터에 도달시킬 계획입니다. 국가체육총국 대중체육사 종합조율처 오천문처장은 전민 건강단련 시설 건설은 있다와 없다의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좋음과 나쁨의 질적 성격 문제도 힘써 해결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오천문 처장은 신축 대형 체육장을 엄격히 통제하고 소중한 자원을 날로 늘어나는 인민 대중들의 건강 증진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돌려 인민 대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부단히 제고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각지들은 대중신변의 건강단련시설 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고 대중신변의 건강단련시설의 배치와 건설을 상주인구 총량, 구조, 유동추세와의 접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남, 안위 등지는 도시에 활용할 만한 공터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육교 아래를 비롯한 기존의 공간들을 미니체육공원 등 운동공간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길림시는 북산 사계절 야외스키장에 연중 섭씨 영하 6도 상온의 우세를 빌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스키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산 사계절 야외스키장 관계자 서홍박은 일부 문화관광 오락 프로젝트를 추가해 고객들이 전문적인 스키 훈련을 받는 동시에 오락적인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올 초부터 지금까지 루계로 8만여 명의 관광객을 접대했다고 표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건강 자질을 제고하는 황금 시기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체육 단련은 어릴 때부터 들어줘야 한다면서 체육 단련이 많아지면 꼬마 통통이와 꼬마 근시가 적어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당면 2026 중국 소롱구 개설 행사 전국 결승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기간 농구기술 등급평가 경연과 무료 진급시험평가를 전개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슛 경기와 농구 카니발 등 행사를 설치해 청소년 선수들이 경기 위에 더 많은 교류와 체험을 하게 할 계획입니다. 중국 농구협회 양양 부주석은 소롱구의 본질은 단순히 어린 운동선수를 훈련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이 노는 과정에서 배우고 도전 속에서 성장하는 체육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체육 기술뿐만 아니라 더욱이 팀워크의 지혜, 규칙을 존중하는 의식, 승패에 대한 침착함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품성으로 어린이들은 평생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민 건강단련 제도 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는 데로부터 건강단련 시설 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고 각기간 군체의 차별화된 건강단련 수요를 만족시키기까지 당면 우리나라는 기반성, 일반 혜택성, 공익성 전민 건강단련 기본 공공봉사 공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회 역량이 다원화된 전민 건강단련 봉사를 제공하도록 인도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민체질 증강, 전민족 신체자질과 생활품질 제고를 목표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 속에서 차지하는 체육단련의 중요한 역할을 깊이 중시하고 충분히 발휘시키며 체육개혁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민 건강단련 체계를 보완하며 광범위한 인민대중, 특히 청소년들의 체육 건강단련 의식을 증강하고 우리나라 경기체육의 종합적인 실력과 국제적 경쟁력을 증강하며 체육강국 건설 발걸음을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세관 총수가치를 발표한 데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화물 무역 수출입은 량원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총액이 30조 1,300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17.3% 증가했습니다. 7월 우리나라의 수출입은 4조 6,600억 원으로 이미 5개월 연속 4조 원을 넘어섰고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출은 17.8% 증가했고 수입은 21.2% 증가했습니다. 세관총소 통계분석사 류대량 사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최고 수준의 압력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 우수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대외무역의 수출입 증가를 강력하게 뒷받침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우리나라 대외무역은 상반기 량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증가율은 상반기보다 2.3%포인트 빨라졌고 수출입 규모는 5개월 연속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은 17조 4,400억 원으로 14% 증가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리튬 전지, 풍력 발전기 세트 등 친환경 저탄소 제품은 각각 71.2%, 35.8%, 34.8% 증가했습니다. 3D 프린터, 산업용 로봇, 선박 수출은 각각 1.1배, 13.2%, 32.7% 증가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이 깊이 융합되어 끊임없이 대외무역 경쟁의 새로운 우세와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조난되고 있습니다. 류대량 사장은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에서 혁신 역량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국가들 중에 하나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7월에는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 제품 수출이 50% 넘게 증진해 전체 수출 증가분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리튬 전지 등 친환경 저탄소 제품의 수출은 1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수입은 12조 6,900억 원으로 22% 증가했습니다. 류대량 사장은 우리나라가 자주적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수입을 능동적으로 확대해 수출입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대량 사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외신 세계 국가에 대한 무관시 정책을 시행해왔고 수입 규모는 17년 연속 세계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7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수입 증가율은 수출보다 8%포인트 높았습니다. 전 세계에 더 많은 우수한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해 중국의 기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0: 올해 소비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힘을 내면서 우리나라 오프라인 소비는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소매, 몰입형 체험 등 새로운 소비 형태가 소비 확대의 중요한 증량으로 됐습니다. 기초를 다지고 한해의 힘을 비축하다. 오늘은 정책의 온기와 시장의 활력이 겹쳐 오프라인 소비시장의 활력과 힘을 보태다라는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올해 외식과 미식, 트렌디 소매, 문화 레저, 생활 서비스 등 각종 첫 매장이 전국 여러 지역에 잇따라 들어서면서 소비시장에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북경 왕부정 상권에는 고급스러운 첫 매장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세계적인 유명 치킨 브랜드의 북경지경 첫 매장도 입점해 개업 당일에는 소비자들이 새벽부터 매장에 와서 줄을 섰습니다. 상해 민항구 홍천로의 옛 거리도 곧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소주 고성을 거닐다 보면 작은 다리와 흐르는 물, 흰 벽의 검은 기와만이 아니라 수많은 첫 매장, 첫 선보임, 첫 전시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트렌드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시장유통과 소비연구실의 의소화 주임은 오랫동안 많은 상권이 업태가 비슷비슷하고 쇼핑 경험도 천편일률적이라는 난제에 직면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각급 첫 매장이 끊임없이 실제로 들어서면서 마침내 소비시장의 공백을 메우고 도시마다 유일무이한 소비의 표정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의 온기와 시장의 활력이 겹치면서 2026년의 소비 장편은 바로 여기서 시작돼 점차 좋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련의 소비 촉진 정책과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힘을 내며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재 보상 판매 정책은 소비 시장의 기본 기반을 안정시키고 매출액 1조 2천억 원을 넘기게 됐습니다. 유상세금 계산서 시범 사업은 소비 의지를 높여 전국적으로 8억 6천만 회 이상 참여했고 참여한 행사에 세금 계산서 금액은 3,6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출국 세액공제 2.0판 정책은 입국 소비의 활력을 되살렸습니다. 상반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해외 여행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증가했습니다. 에스파냐 관광객 이시아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일부러 서안의 과학기술 매장에 들어가 중국의 과학기술 제품을 체험하고 구입했습니다. 이시아는 중국의 과학기술 제품이 정말 멋지다고 말했습니다. 소셜 플랫폼에서 관련 콘텐츠를 자주 볼 수 있어서 이번에 일부러 와서 체험해 보았습니다. 많은 제품이 디자인이 세련되고 성능도 매우 안정적이어서 마음에 듭니다. 상무부 시장운영 소비촉진사 양목 사장은 오프라인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현재 수급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시장의 활기를 되살리는 핵심 수단이라면서 오프라인 소비의 질적 향상과 규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을 갖춘 지역이 스마트홈과 스마트 로봇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 전시 체험을 함께 제공하는 판매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원해 첨단 기술을 더욱 체감하고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소비 중심 도시의 선도 견인 역할을 발휘시켜 중국의 특색과 문화적 매력을 지닌 소비 장면을 조성할 것입니다.
1: 진흥형 주택이 주거 경험을 최적화하고 전용 감지 시스템이 도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습니다. 오늘의 활력 중국 현장 조사는 안위성을 찾아가 과학기술 혁신 성과가 연구실을 벗어나 주거 생활과 도시 운영의 다양한 현장에 자리 잡고 동시에 잠재력이 뛰어난 과학기술 혁신 산업 사슬을 육성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디지털 물결이 작은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기존 주거 단지도 전방위적인 승격과 개조를 맞이했습니다. 안전보장, 주거, 운행, 수호 체계가 모두 진흥화되면서 일반 주택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스마트 좋은 집으로 조용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안위성의 주택 소유자 작소하는 진흥형 주택의 체험자로서 현재의 주거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 주택 진흥형은 온으로 주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기분이 편안해지고 치유되는 느낌이라고 전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편리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거 안전을 위한 디지털 방어선도 더욱 공고히 해주고 있습니다. 안위합의한 부동산 기업 관계자 요지는 일체형 진흥형 안전보장 시스템을 갖추면 위험 상황이 감지되는 즉시 입주자에게 경보 정보를 발송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에 냄비가 타고 있을 때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 위험을 초기에 차단하는 방법 등입니다. 진흥형 감지기를 창문과 연동하여 가스가 류출되면 창문을 통해 신속히 희석됩니다. 용수 안전 측면에서는 수침 감지기와 연동 자동 차단 밸브 기능을 설치해 류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물이 차단됩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주민 생활의 다양한 현장에서 진흥형 안전 보장 방법을 통해 주거 안전의 최저선을 지킵니다. 안위성 주택도시 농촌건설청 주택산업화 촉진센터 주임 정무금은 주거 공간의 지능형 시나리오가 대규모로 구현되면서 관련 기술 고도화를 위한 광범위한 현장도 마련돼 혁신 성과의

0: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거대한 산업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안전은 좋은 집의 핵심 기초입니다. 안위성은 과학기술과 산업 우세를 충분히 활용하고 위성 원격 감지, 무인 충량, 지능형 감지 단말 등 다양한 데이터 융합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전 영역을 망라하는 립체조 고정밀도 주택 안전 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좋은 집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일상적인 전주기 지능형 안전보호를 실현했습니다. 현재까지 안위성 1675만 채 주택이 디지털 파일을 구축해 주택 전 생애 주기 지능형 관리를 실현했습니다. 청와대와 합비공공안전연구원 관측센터의 대형 스크린에는 한 가스 지점에서 경보가 점등되면서 실전적인 위험 부담 분석이 즉시 시작됐습니다. 연구원 량광화 부원장은 수만 개의 자체 개발한 감지 장치가 디지털 파수병 역할을 하여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경보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안위성 합비시는 공공안전을 과학기술 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도시 안전 관리가 수동적 대응에서 능동적 예방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합비시 전체에 도시 안전 산업 기업이 300여 곳 모여 있으며 이 중 규모 이상 기업은 80여 곳으로 최근 3년간 산업 생산액이 연 평균 20% 이상 성장했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내륙하인 타림하의 제27차 생태적 물공급 2단계 작업이 최근 시작됐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신강 위글 자치구는 타림하 하류로의 생태적 물공급을 조직 시행해 누적 총 107억 립방미터에 달하는 물을 방류했습니다. 지속적인 생태적 물 공급은 타림하 하류의 녹색 회랑의 생태 성과를 효과적으로 다졌습니다. 8월 6일 아이리크타무 수로 입구에 전자식 수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타림하의 최장 상류인 야르칸트하의 물줄기가 힘차게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길은 350km 이상 이어져 호탄하와 합류한 후 최종 타림하 본류에 유입됩니다. 타림하 류역 관리국 수량 조정 관리처의 3급 주임 과원인 왕일봉은 올해 타림하 하류로 총 3억 3천만 립방미터의 생태수를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호양림 생태 보충수의 주요 수원으로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마철의 홍수는 그 자체가 귀중한 수자원이 됩니다. 홍수를 유도해 호양림의 수자원을 보충하는 방식은 주로 사막과 호양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곳은 해당 류역의 천연 홍수 저류 지연 구역으로 양호한 홍수 자원과 이용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하도에 대한 생태적 물 보충 외에도 야르칸트하 류역에서는 류역 사이의 생태적 물 보충도 함께 추진됩니다. 5년간의 물 보충 끝에 한때 하천이 말라붙어 대규모로 고사했던 하라쿤 호양림이 현재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타림하 류역의 야르칸트하 수리관리센터 아드리장 누르마마티 주임은 올해는 류역 간 물 조정을 통해 3천만 립방미터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융안파 북쪽 저수지에서 수문을 열면 5일에서 6일 만에 하라쿤 호양림 구역까지 물이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신강은 타림과 하류 생태물 공급을 조직 시행해 방류량이 루계로 107억 립방미터에 이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타림하 전 류역의 생태 물 보충량은 약 39억 300만 립방미터로 천연 호양림 관계 면적은 546만 무, 생태 물 공급 영향 면적은 826만 무에 달합니다. 수자원의 정밀한 배분은 메마름의 뿌리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퇴화 위기에 놓였던 습지에 다시 물빛을 되찾게 했으며 사막 가장자리의 생태 장벽을 더욱 튼튼히 했을 뿐만 아니라 타림하가 수천리에 걸쳐 휘달아온 푸른 생명의 맥락을 다시 활성화시켰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구코였습니다.

0: 오늘은 격화되고 있는 브라질과 미국의 비자 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4일 성명을 통해 미 국무부가 이날 브라질 주미 대사의 비자를 취소한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 측이 브라질을 겨냥한 적대적 활동을 고의로 격상했다고 비판하면서 앞서 브라질 측이 미국 두 관원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던 권위는 그들이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일련의 조치들은 브라질 여론으로부터 뉴 멀로주의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미국과 브라질 관계가 긴장됐습니다. 미국 언론이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브라질 주미 대사의 비자를 취소한 것은 브라질이 7월에 두 명의 미 국무부 관원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주 브라질 대사 후보를 브라질 측이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6월 트럼프는 플로리다주 하원의장인 공화당 소속 다니엘 페레스를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했지만 끝내 브라질 측의 수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성명을 통해 윈 외교관계 협약의 규정에 따라 파견국은 수용국에 파견할 예정인 대사관 관장 후보에 대해 그가 실제로 이미 수용국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절차는 비밀에 속하는데도 미국은 브라질의 공식적인 동의를 받기도 전에 이미 주 브라질 대사 후보의 이름을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브라질 측의 수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심지어 강제 파견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까지 이미 시작했습니다. 7월 25일 브라질 외교부는 자국이 미국 국무부 장관 보 라일리 반스와 국무장관보 보좌관 샘월 섬슨의 브라질 방문 비자 신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반스는 미국 국무부 산하의 민주, 인권, 노동국을 관리하고 있고 샘슨은 해당국의 선임 고문을 지낸 바 있습니다. 브라질 측은 미국 측 관원들의 이번 방문이 10월에 치러질 예정인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 간섭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측 고위 관원이 전한 데 의하면 브라질은 미국 측 관원의 방문이 브라질 선거에 이의 제기자들을 만나고 그 뒤 브라질 선거 투표 체제의 합법성을 폄하하는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대한 의문 제기에 미리 볼거리를 마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관원은 원래 우파 대통령 후보이자 전 대통령인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아들 프라비오 보우소나루를 만나려고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이후 브라질과 미국의 관계는 줄곧 마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는 쿠데타 음모 혐의로 징역 27년 이상을 선고받았고 트럼프는 이 동맹국에 대한 지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그는 먼저 브라질 정부에 압력을 가해 보우소나루에 대한 사법 재판을 중단하게 했고 또 브라질에 높은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양국의 공공안전, 무역, 선거 및 외교 현안을 둘러싼 마찰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대통령 룰라 측은 트럼프가 최근 아르헨티나 대통령 미레와 함께 플라비오 보우소나루의 후보 자격을 지지하는 공세를 펼쳐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룰라 측은 10월 대통령 선거 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룰라는 8월 5일 인터뷰에서 브라질은 자국의 선거 과정에 간섭하려는 모든 외부 세력에 대해 이미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격화되고 있는 브라질과 미국의 비자 분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고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계열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소리 문화건설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위대한 장정정신을 발행해 향촌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능하 서길현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한국 증시가 레버리지 소용돌이에 빠진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소리 문화건설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목소리, 중국의 방안, 중국의 지혜가 쏟아져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파키스탄에서 예멘의 중국 교포들을 철수시키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러시아에서는 소련의 비행 대대장 구리셴코가 중국 인민과 어깨 겪고 싸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백성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5: 민之所忧，我必念之. 민之所盼，我必行之. 我也是从农村出来的，对贫困有着切身感受. 经过一代代接续努力，以前贫困的人们现在也能吃饱肚子，穿暖衣裳，有学上，有房住，有医保，全面小康，摆脱贫困，是我们党给人民的交代，也是对世界的贡献。
4: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창조하는 데 깊은 중시를 돌렸습니다. 2015년 신년사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의 각급 간부들도 필사적으로 열심히 일했다며 나는 우리의 위대한 인민에게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일컬으는 애썼다와 좋아요는 모두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시대적 분위기가 짙은 단어들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이런 류행어로 인민 대중, 특히는 젊은이들의 심금을 울려주었습니다. 총서기의 연설은 힘있고 단호합니다. 이를테면 그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을 분리시키고 대립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든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인민은 시비를 만들지 않지만 시비를 거는 데 대해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곤란과 위험 부담 앞에서도 허리를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중화민족은 위협과 압력에 놀라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힘있고 단호한 말에서 중국인민의 막강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기에는 평이하고 친근하면 민심이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총석이의 언어는 생활과 가깝기에 백성들이 누구나 다 알아듣고 기억하며 머리와 마음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문화 건설을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시대의 문화 건설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0: 정이 생겨난다는 현실주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고 시대에 순응해져야 한다에서는 명확히 시대를 강조했습니다. 참으로 뛰어나고 명철한 견해입니다. 즉 문학은 시대 모습을 반영해야 하고 문화예술은 시대의 기질을 갖춰야 하며 문화는 시대의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거인은 옛 사람들의 규범으로 자신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고 한악부 이래의 현실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신악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신악부 운동은 선명한 시대성과 인민성을 가지고 있어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당나라 중기에 원백만이 악부에서 배우자고 재창한 것이 아닙니다. 당나라 초기와 당나라 전성기의 위대한 시인들, 예하면 시선 리백과 시성 두보 이들 모두가 악부에서 배우는 데 능했습니다. 예를 들면 리백이 쓴 음악 명구 이 밤에 전량주 곡조 들려오디 그 누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떠올리지 않으리가 했습니다. 네, 유명한 피리곡 전량주는 사실 한악부에서 기원되었습니다. 네, 시선에 비해 시성 두보는 한악부의 현실주의 정신을 계승한 창작에서 더욱 탁월했습니다. 두보가 시성이라고 불리는 것은 시대를 고민하는 그의 마음 때문이고 시사라 할 만큼 뛰어난 그의 시가 창작 때문일 것입니다. 두보를 더 거슬러 올라가 두공부가 당나라 초기 사거를 강물처럼 영원히 흘러 멈추지 않으리라고 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심오한 도리에 있습니다. 사거를 사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화려한 필치로 시대의 목소리를 읊었기 때문입니다. 왕발이 역사의 길이 남을 등왕각서를 쓰고 양형이 차라리 백부장이 될지언정 한낙 서생이 되지는 않으리라는 식구는 당나라 전성기 변세 시의 호메론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락빈 왕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가 7살 때 쓴 거위야 거위야 거위야 구부린 목으로 하늘의 노래 하니라는 시에서 중국 아동 시가의 계몽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습금형이 좋아하는 전고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소리 문화건설편 다섯 번째 부분 들으셨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1: 네, 오늘은 위대한 장정정신을 발행해 향촌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능하 석일현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반산 아래 호로하 기슭 능하 회족자치구 석일현 장대보 홍군장정회사 기념원의 삼군회사 기념관에는 회족과 한족 형제는 한 가족과 같다는 붉은 비단기가 높이 걸려 있었습니다. 1935년 10월 모태동 동지가 조왕 홍군을 이끌고 이 일대를 지나면서 회족 아웅과 선가집 야화라는 혁명 미담을 남겼습니다.

0: 이듬해 10월 22일 홍일방명군과 홍이방명군이 장대포에서 승리적으로 합류했습니다. 2016년 7월 습건평 총서기는 장대포를 찾아 깊은 정감을 담아 위대한 장정정신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풍모를 생생하게 반영한다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현실과 결부해 이를 잘 개성하고 잘 발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석일현은 총서기의 깊은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혁명정신을 적극 개성하면서 홍색 자원을 잘 활용했습니다. 기념원에서 2.5km 떨어진 곳이 모가구촌입니다. 1936년 홍군이 합류하는 길에 이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홍군 장병들은 스스로 산비탈에 토굴집 23칸을 파고 그곳에서 30여일이나 지냈습니다. 홍군이 떠날 때에는 마을 백성들이 나와 배웅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홍군의 짐을 들어주었고 어떤 이들은 병사들의 손에 삶은 감자와 만두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가구촌의 주민 사광이가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성장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혁명의 땅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을 안고 사광이는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을 시작했고 체험교육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고향을 떠올리며 단맛을 생각하는 밥을 맛보고 홍군이 머물렀던 토굴집을 둘러보았으며 또 직접 홍군 쌀국수 한 그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0년 모가구촌은 전국 농촌 관광중점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석일현이 창조적으로 만든 걸어다니는 사상정치 수업이라는 홍색 연구 브랜드는 최근 7년 사이 누적으로 관광객 740만 1,800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홍색문화관광축제를 두 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홍색문화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석일현에서는 또 붉은 혈맥을 이어 문학의 힘을 되살렸습니다. 석일현 길강진 탕하촌에 도착해 작가 사정파가 창설한 몽란서원에 들어서면 문화적인 기운이 물씬 풍겨납니다. 서원에서 열리는 시회에서 농민 작가들은 혁명 이야기를 깊이 느끼면서 뜨거운 감회를 토로합니다. 농민 작가 선소환은 이렇게 썼습니다. 선가집에 들어서면 곧 전설 하나를 마주하게 된다. 총탄이 뚫고 지나간 문짝을 목격하면서 귓가에는 천군만마가 달려오는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오성홍기여, 수많은 영웅들이 피로 너를 붉게 물들였다. 네, 최근 몇 년 사이 석일현은 지방 작가들을 조직해 장대보, 선가집 등 혁명 유적지를 찾아 답사하면서 창작 활동을 펼치고 홍색 문학 답사와 홍색 시 낭송회 등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많은 작가와 문학 애호가들이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석일현 문련주석 유덕비는 우리는 북과 먹으로 석일의 혁명 이야기를 잘 엮어 혁명 문화가 전만 가구에 전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일현은 위대한 장정정신을 발행하면서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석일현 장대보진 명대촌 당지부석이 유유항은 시설농업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마치고 곧 가동에 들어갈 식용유 가공 작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유황 서기는 명대촌은 홍군이 승리적으로 합류한 곳이라면서 위대한 장정정신은 다 함께 좋은 날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고무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마을에는 500여 무의 홍매실 생태시범대, 천여 무의 서늘한 채소재배기지, 그리고 36동의 일광 온실을 갖춘 현대 농업 시범원이 조성되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조성한 함류의 성지, 자가운전 여행 캠핑장 등 시설도 이미 운영에 들어가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홍색 문화를 체험하고 농촌의 정취를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 문화, 관광의 융합을 통해 2025년 명대촌의 집단 경제 수입은 41만 원에 달했고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9,000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서길현은 유구, 감자 등 특색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2026년 상반기 농림 축산 부문 총 생산액 14억 1,800만 원을 달성해 6.7% 증가했습니다.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7.6% 증가했습니다. 고원시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서길현 당위원의 서기인 유서복은 전현 간부와 군종은 습금형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위대한 장정정신을 계속 계승하고 발행하면서 농업 강현 건설을 더욱 다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네,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3: 분석과 설명.
0: 네, 오늘은 한국 정치가 레버리지 소용돌이에 빠진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한국 정치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테마의 견인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후 다시 큰 폭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대규모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 조달 거래와 고레버리지 거래소 상장 지수 펀드를 활용해 인기 기술주를 따라 매수했지만 시장이 급격히 하락한 뒤 강제 청산이 촉발되면서 주가가 추가로 하락했고 시장 변동성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현상이 규제 당국의 반복적인 정책의 영향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금융혁신이 레버리지 신입 장벽을 낮추고 소셜미디어가 투기 심리를 확대하며 젊은 층의 자산 불안이 심화되는 등 여러 현상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규제 당국의 좌우 동요 신호가 불분명했습니다. 관측통들은 주식시장 규제기관이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추가를 장려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자본시장의 방향성이 오랫동안 자본시장의 활력 제고와 금융 위험 방지 사이에서 오락가락 해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사용 문턱을 낮춰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의 지배 구조와 주주 수익률이 낮은 등 요인의 영향으로 한국의 대부분의 상장 기업은 평가 가치가 국제 동종 업체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할인이라고 불립니다. 오랫동안 한국 정부는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높여 더 많은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기를 기대해왔습니다. 그리고 ETF와 파생상품 등 투자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시장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금융규제는 순환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강세장에서는 규제 당국이 시장의 활발한 움직임을 유지하기를 바람으로 일부 제한을 적절히 완화하고 시장 변동성이 클 때에는 제한을 강화합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규제 당국의 완화된 제한을 흔히 당국이 시장 흐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결과 위험 선호를 높이고 심지어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규제 정책이 강화되면 시장에는 이미 대규모 자금 조달 물량이 축적되어 있어 일단 주가가 급락해 자금 조달 계정이 경계선에 닿으면 강제 청산이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시장 변동성을 더욱 키워 하락, 청산, 재하락의 부정적 피드백 순환을 형성합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분석가들은 한국 자본시장이 하나의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테면 시장이 오를 때마다 규제 정책이 완화되는데 이는 시장에서 위험 선호가 높아졌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규제 당국은 레버리징 압력이 심화되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시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규제 정책은 난관에 빠졌지만 공급 측의 금융 혁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금융시장은 레버리지 투자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해왔습니다. 신용융자, 신용융권에서부터 두 배, 세 배의 레버리지 ETF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해외의 고위험 상품에 이르기까지 일반 투자자들은 거의 손쉽게 원금 규모를 훨씬 웃도는 거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품의 등장은 어느 정도 한국 정부가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금 유출을 줄이려는 목표에 부합합니다. 네,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배경에서 올해 상반기 한국 규제 당국은 비중이 큰 기술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을 승인해 투자자들에게 해당 종목의 하루 변동폭의 두 배에 달하는 수익 노출을 제공했습니다. 네, 이 유행의 상품이 상장된 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속도는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러한 단일 레버리지 ETF는 주가가 오를 때는 추격 매수하고 하락할 때는 급락시키며 장 마감 무렵의 거래량과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키워 규제 당국이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시장이 잦은 급등락을 거듭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청산한 뒤 한국 규제 당국은 단일 주식 레버리지 거래의 증거금 요건을 강화하고 새로운 단일 주식 레버리지 상품의 상장을 금지했으며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개인 투자 한도 제한 등 조치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소셜미디어, 경제방송 진행자 및 투자 커뮤니티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도체든 인공지능이든 미국 기술주든 암호화폐든 한국의 여론은 투기를 부추기는 분위기를 형성했고 적절한 레버리지 활용은 심지어 하나의 투자 역량으로 보장되기도 했지만 그 내재적인 위험은 강화되었습니다. 불안의 확산이 고위험 선호를 자극했습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왜 레버리지를 늘리면 부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을 기꺼이 믿었겠습니까? 네, 최근 몇 년간 한국 국내 경제의 구조적

국내 주식을 고레버리지로 매매할 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의 고배수 레버리지 ETF나 변동성이 큰 기술주를 대량으로 매수하고 심지어 암호화폐 거래에도 적극 참여하여 매우 투기적이고 작은 자본으로 큰 자본을 노리는 거래 심리를 형성해 왔습니다. 한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높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기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산 증식과 계층 도약을 실현해야 한다는 집단적 불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울 수도 있지만 손실도 몇 배로 키울 수 있어 강제 청산과 시장의 압도 위험을 매우 쉽게 초래합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개인 투자자 자금 조달 열풍이 반영하는 것은 이미 자본시장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 사회적 이동성의 완화, 빈부격차의 심화 등 근본적인 모순까지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레버리지는 결국 경제성장을 대체할 수 없고 건전한 자본시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바꾸는 도박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해 김성경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찜통 더위에 아이스 커피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시원해서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물 대신 커피만 계속 마시면 몸은 오히려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마시는 음료의 종류와 생활습관이 탈수 예방에도 큰 영향을 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커피 자체도 수분을 공급하지만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일부 사람은 소변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물 대신 커피만 반복해서 마시면 수분 보충이 충분하지 않아 탈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는 폭염에는 이런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물도 한 컵 정도 함께 마시는 습관이 좋은데요. 성인은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을 충분히 채우고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물을 마시는 것이 탈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갈증은 몸속 수분이 부족해진 뒤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갈증을 느끼는 기능이 떨어져 탈수가 진행돼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갈증이 없어도 1시간에서 2시간마다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색이 짙은 노란색으로 변하거나 량이 줄었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운동이나 야외 작업을 하면 땀과 함께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도 빠져나갈 수 있는데요. 이때 물만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어 피로감이나 근육 경련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과 함께 전해질도 적절히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당 이온 음료를 적당량 마시거나 바나나, 오이, 수박 같은 수분과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송골송골 나는 더운 날씨. 여러분 모두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짤막한 건강상식 하나를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꽃 한송이.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외부의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입니다. 현실이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가속화되고 과학기술 혁명과 대국 간의 대결이 서로 겹치고 있으며 첨단 기술 분야는 국제 경쟁력의 최전방과 조전장으로 되어 세계 질서와 발전 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존엄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 발전은 인위적으로 과학기술 장벽을 만들고 글로벌 혁신 사슬과 산업 사슬을 분리하려고 하는 등 많은 외부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은 실력 간의 싸움이고 관건은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며 그 배후는 제도적 우월성의 대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국 특색의 자주적 혁신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며 과학기술 혁신과 제도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고 독창적 혁신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이 타국의 제약을 받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해결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서둘러 실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기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실천적 기반과 정적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에 대해 전략적 계획과 최상위 설계를 하여 종종 분야와 관근 고려에 대한 개혁에서 돌파를 가져오도록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기초적인 제도적 틀을 기본적으로 마련했으며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한층 더 향상시켰습니다. 2023년 당장은 조항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과학기술부를 재구성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지도와 관리 체제의 체계적인 재구성과 전체적인 재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넓은 범위에서 심화했습니다. 첫째,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의 체제 및 기재를 더욱 완비화했습니다. 조항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사업의 최상위 설계, 통일적인 조율, 전반적인 추진, 관철 실시의 독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관리 부문은 전략, 개혁, 계획, 정책, 서비스를 틀어주는 것을 강화하여 신용의 고국 체제가 더욱 완비되고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의 효과성이 뚜렷이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과학기술 사업의 중점 고려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전략계획, 정책조치, 중대임무, 과학연구용량, 자원 플랫폼, 지역혁신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여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의 배치가 가속화되고 과학기술 전략계획과 정책체계가 한층 더 완비되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임무 조직 및 조율 기제를 더욱 보완했습니다. 세계 선단 과학기술, 경제의 조전장, 국가의 중대 수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향하여 과학기술 혁신의 중대한 방향 선정과 중대 프로젝트 리반, 조직 실시, 정책 보장 등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고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의 가동과 실시를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의 전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기초연구, 기술혁신, 성과전환 및 산업화를 일관하는 체제 및 기제를 보완했고 기초연구와 인재양성이 더욱 기밀히 결합돼 과학기술 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지위가 한층 더 강화되고 과학기술 성과전환 기제가 끊임없이 보완되었습니다. 과학기술 관리 사업의 조율과 연동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부문 간 과학기술 관리 직책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신시대 지역 과학기술 혁신 체계의 총체적 배치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군용 및 민영 과학기술 융합 발전 체제 및 기재가 더욱 완비돼 부문, 조항 및 지방, 군용 및 미론과학기술 사업의 합력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전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정은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적 목표는 계속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함에서서는 이 총적 목표를 확고히 파악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개혁과 과학기술 혁신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논술을 근본적인 준칙으로 삼아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실천 경험과 종료 원칙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리 용도를 견제하고 과학기술 관리 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용도라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확고히 파악하고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용도를 강화하며 신용의 거국 체제를 완비하여 과학기술 체제 개혁이 시종 종합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고 과학기술로서 고품질 발전을 뒤받침하고 고수준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과학기술 혁신의 전 분야의 배치, 전 과정의 보치를 강화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 난관 돌파 제재 및 기재를 완비하며 과학기술 실력과 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념을 견제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효율적이고 협동적이고 개방적인 국가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둘러싸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전일적으로 추진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 및 사회 재반 분야의 개혁 발전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간 본위 사상을 견지하고 전 사회의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반드시 각종 혁신 주체와 과학기술 일꾼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혁신을 경려하고 실패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제1자원인 인재의 활력과 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과학기술 체제의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당정의 중요한 임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역시 김선희 가수가 부른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돛배.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식품 속에 숨겨진 공정사 나트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식단에서 나트륨은 어디에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식염이지만 사실 식염유에도 베이킹소다, 맛내기, 인공감미료 등에 모두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품에 포함된 다양한 나트륨 화합물은 각기 다른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며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밀가루나 곤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베이킹소다는 소소탄산 나트륨으로 산성물질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방출합니다. 이로 인해 고온에서 밀가루 반죽이 팽창하고 형태가 고정되어 딱딱한 식감이 아닌 부드러운 케이크나 바삭한 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콜릿의 제조 과정에서 소소탄산 나트륨은 고코아 배합 과정에서 잔류하는 초산, 젖산 등 요기산을 중화시켜 초콜릿의 pH치를 6.8에서 7.2의 적정 범위로 높임으로써 시큼하고 또

얼분 맛을 감소시키는 중화제 역할도 합니다. 소소탄산나트륨의 공업 제조법은 후시소다 제조법인데 암모니아 기체를 충분히 흡수한 포화식염수에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면 수소탄산나트륨의 용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침전이 생깁니다. 요리 아미노산은 현재 식품업과 일상음식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감미료로 주로 글루타민산과 아스파라긴산 등이 포함됩니다.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1908년 일본의 이케다 기쿠나야 교수가 다시마에서 발견했는데 이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과는 다른 독특한 맛을 갖게 함으로써 감미의 개념을 새롭게 확립했습니다.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혀 부위의 맛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세포 내에서 일련의 복잡한 신호 전달 과정을 시작하는데 이런 신호 전달음으로써 화학 감응을 일으킵니다.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맛을 내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미노이온과 카르복실산 이온의 두 기단에 의해 다섯 개의 고리 구조를 형성하는 정전기적 흡인 작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글루타민산 나트륨의 식감은 pH치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습니다. 염기성 환경에서는 암모니아 이온이 정전 기력을 띠지 않는 아미노그로 변하고 산성 환경에서는 카르복실산 이온이 정전기를 띠지 않는 카르복실기로 변합니다. 이때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 사이의 정전기적 흡인 작용이 소실되므로 맛은 크게 떨어지거나 심지어 사라지게 됩니다. 안식향산 나트륨은 안식향산의 나트륨 염으로서 백색의 결정고체입니다. 그랜베리, 복분자 등 장과류를 비롯한 많은 식물이 안식향산 및 그 식염과 에스테리의 천연 공급원입니다. 안식향산 나트륨은 방부제로서 잼, 김치 등 산성식품에 널리 쓰입니다. 벤조산의 친유성은 그것이 린지질 이중자층을 쉽게 통과하여 세포 내로 침투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세균과 곰팡이 등 미생물 세포막의 투과성을 방해하며 세포막을 통한 아미노산 흡수를 억제하여 세균의 생장을 저지합니다. 세포 내에 들어간 벤조산 분자는 미생물의 세포 호흡 효소계의 활성을 억제하여 무산소 호흡 중에 브락토키나제의 촉매 반응 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방부 작용을 발휘합니다. 벤조산 나트륨의 항균 효과는 식품의 pH치에 의존하는데 보식 방지 효과가 가장 우수한 pH치 범위는 2.5에서 4.0이며 그 살균 및 항균 효과는 산성이 증가할수록 강화되지만 알칼리성 조건에서는 살균 및 항균 작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인간은 음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인류와 음식 문화의 오랜 진화와 발전 과정 속에서 나트륨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트륨은 미식계의 숨은 공정사처럼 묵묵히 음식의 최고의 풍미와 필수 기능을 지켜온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건강연구는 우리에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심혈관에 부담을 주고 인체 대사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량과 도의 균형이야말로 과학적 건강관리의 왕도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변강 가수가 부릅니다. 너와 나의 철길 사랑.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명태껍질혁명, 4대째 여원 전통, 과학으로 다시 빛난다라는 제목으로 권명태 제작기술 모형문화유산 전승인 리혜단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올여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에서 명태 응원단이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평범했던 연변 명태가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연변 사람들의 식탁과 생활 속에 자리 잡아온 명태는 이제 전통식품을 넘어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은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룡종시 권명태 제작기술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인 리해단 씨의 명태와의 인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해단 씨는 전통 공정에 과학적 혁신을 독해 관련 특허 3건을 출원했으며 중국에서 권명태 껍질을 활용한 콜라겐 저분자 펩타이드 추출 기술의 공백을 메워냈습니다. 우리 회사는 변강의 작은 도시이지만 기술력만큼은 국제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톤 단위로 팔리던 고농물에서 그람 단위로 판매되는 고부가가치 펩타이드 분말을 만들어내며 전통에 혁신을 더한 것입니다. 리해단과 명태인에는 그녀의 가족사 그 자체입니다. 종조부가 연변으로 이주한 후 명태 가공으로 생계를 이었고 할아버지 대에 이르러 옷말이 명태 가공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의학을 배웠던 그녀 역시 가업을 계승했고 사업 초기부터 교격화된 생산 시스템을 고집했습니다. 전통을 계승하면서 수입, 가공, 수출을 아우르는 규모화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업 초기 명태 가공은 오랜 경험과 감에 의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해동 온도와 시간, 건조시 명태 사이의 간격, 바람길의 방향, 수분을 조절하는 회연 과정까지 모든 변수는 장인의 손 감각과 직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모든 공정을 직접 챙겼고 손에는 동상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수천 톤의 명태를 처음 맡았을 때 정말 두려웠고 고생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죠. 그녀는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뚝심 있는 노력은 결실을 보았습니다. 2010년 리해단의 회사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명태는 6천 톤에 달했고 생산액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전체 해산물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주문 계약들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리해단이 서울에 지사를 설립하고 협력업체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억척스럽게 뚫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새로운 고민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마른 명태만으로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그녀를 잠못 이루게 한 것은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대량의 명태 껍질이 톤당 몇천 원의 헐값에 사료용으로 넘겨져야 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생선 껍질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선 껍질을 살피던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 같은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콜라겐은 주로 동물의 껍질에 많아 콜라겐은 돼지, 소 등 동물의 껍질에 많은데 명태 껍질로는 안 될까? 하지만 국내에서 마른 명태 껍질을 원료로 콜라겐 제품을 만든 선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명태는 원료의 품질이 일반 양식 동물보다 월등하며 특히 조선족 전통 명태 건조 공법을 거치며 껍질이 반복적인 동결과 해동 과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겪는다는 점. 이것이 바로 남들이 갖지 못한 경쟁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0: 리헤다는 명태껍질 콜라겐 초분자 펩타이드 연구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네가 마주한 첫 번째 난관은 바로 비린내였습니다. 시중의 료사 제품들은 대부분 원료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 다량의 향료와 당분을 첨가합니다. 이런 제품은 나도 못 마시는데 어떻게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겠습니까? 그네는 순수 추출물, 무첨가라는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수십 번의 실험, 반복적인 검사 의뢰, 그리고 끊임없는 조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네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몇 년은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연구개발 자금은 계속 투입되었지만 진척은 더뎠습니다. 핵심 지표가 3개월 연속 정체되자 팀원들 사이에서 우리도 그냥 향료를 좀 넣으면 안 될까요? 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리헤다는 단호했습니다. 실험이 안 되는 건 분명 변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야. 그네는 한국에서 생화학을 전공한 박사 남편까지 이 프로젝트에 끌어들여 전문가들과의 련계를 도모했고 연변대학과 공동실험실을 설립했습니다. 돌파구는 마침내 한 효소분의 공법을 미세하게 조정한 후에 찾아왔습니다. 무첨가면서도 거부감 없는 맛을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평균 분자량이 처음으로 천 달톤 이하로 떨어졌고 그중 인체 흡수가 가장 용이하다는 분자량 500에서 600 구간의 트리펩타이드 함량이 60%를 넘어섰습니다. 학계에서 공인된 황금 비율에 도달한 것입니다. 2014년 제품은 SC식품 생산 허가를 받고 정식 출시되었으며 세계의 국가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이 기술은 종국 내 마른 형태 껍질을 이용한 콜라겐 단백질 추출 분야의 공백을 메운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리에단의 공장에 들어서면 전통적인 독장과 현대적인 모균 작업실은 불과 몇백 미터 거리를 두고 공존합니다. 한쪽에서는 나무 독장에서 동결과 해동, 회연, 뼈 제거, 절단, 살결 찍기 등 전통 방식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효소 분해, 탱크, 필터, 분무 건조기 등 최첨단 설비가 쉴 새 없이 가동됩니다. 또 생산 라인은 겉보기엔 전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밀한 혈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통 건조 과정이 없다면 후속 펩타이드 추출에 필요한 독특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죠. 리헤단의 설명입니다. 자연 건조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동결과 해동은 생선 껍질 단백질 구조의 자연스러운 변성을 일으키는데 이는 신선한 생선 껍질로는 얻을 수 없는 결정적인 장점입니다. 그녀는 이 기간 동안 SCI 수록 잡지, 연변대학, 한국건국대학교 등의 콜라겐 올리코펩타이드 분말의 효능 립증 관련 논문들을 발표하며 과학적 근거를 쌓았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10여 종의 심층 가공 파생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중국 내 소비자들은 물론 연변을 찾는 한국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명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기에 인공 양식이 불가능한 이 심해어가 가진 가치를 단번에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종조부 세대는 살아남기 위해 명태를 만들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는 팔기 위해 만들었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명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이 회사는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기반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고 직원 구성도 단순 육체 노동자에서 기술 인력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령종실을 넘어 연변 전체 명태 산업의 부가가치 사슬을 확장시키는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네는 원료를 자사 공장의 생선 껍질에만 국한하지 않고 주변 지역의 것까지 활용하며 동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심층 가공은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연구개발직, 품질검사직, 전자상 거래 운영지, 젊은 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 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 역시 시대에 발맞춰 한 단계 도약해야 합니다. 그녀는 힘주어 말합니다. 정조부가 첫 명태를 덕장에 내건 순간부터 그녀가 생선 껍질에서 첫 1g의 콜라겐 올리코 펩타이드를 추출하기까지 4대에 거쳐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태는 여전히 그 명태지만 그 길이 가는 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 속에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시간 동안 명태를 건조해왔습니다. 바람에 말리고 얼고 녹이는 것은 자연이 우리를 위해 해준 첫 번째 가공 과정이죠. 저는 그저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뿐입니다. 이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이명태에게도 그리고 저보다 앞서간 3대 선조들에게도 미안한 일입니다. 연변의 작은 도시에 자리한 이 산업사슬 속에서 과학기술은 단순한 신기술 하나 추가가 아닙니다. 이는 전통기술이 현대인의 삶과 다시 손잡을 수 있는 소중한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명태의 새로운 요정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부릅니다. 그리운 내 어머니.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고사 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 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위편 3절입니다. 가족 위에 멜편, 석삼, 끈을 조를 뜻하는 위편 3절은 책을 엮고 묶은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라는 뜻으로 한 권의 책을 몇십 번이나 반복하여 읽을 만큼 독서의 열중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종이는 동한 때 체륜이라는 사람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종이가 있기 전에는 비단이나 대나무가 종이를 대신했습니다. 대나무를 적당한 길이로 자른 후 불에 쪼여 기름을 뺀 것을 간 또는 죽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금속이나 붓으로 글자를 쓰고 가죽 끈으로 엮고 맨 한 뭉치를 책 또는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문장의 단위로 제1편, 제1관, 제1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요래한 것입니다. 사기 공자세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공자는 만년에 주역을 즐겨 읽었으며 주역을 읽는 동안 주간을 연결하는 위편이 세 번 끊어졌습니다. 또 공자는 나에게 수년을 빌려준다면 주역에 종동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부터 공자가 주역을 얼마나 탐독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이름은 구, 자는 종리로 중국 춘추 시대 말에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 교육가이며 요가학파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매우 불우한 요년 시절을 보냈지만 어려서부터 학문을 즐겼고 박학다식하여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공경을 한몸에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15세부터 학문의 뜻을 두었으며 30세가 되기 전에 요괴, 예, 음악, 활쏘기, 마, 자술, 서예, 수학에 능통했습니다. 시, 예, 악, 역, 춘추 등을 비롯한 고전에도 매우 밝았습니다. 그리하여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글을 배우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춘추시대 말은 주나라의 세력이 쇠퇴하고 제후국 간의 권력투쟁이 끊이질 않아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 도덕성을 상실한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군자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했던 공자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제자들과 함께 초나라를 조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자의 초나 조율은 장장 14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보국 강병을 부르짖는 춘추 제국에서 공자의 인, 예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제나라에 배척당하고 송나라와 위나라에서 쫓겨났으며 진나라에서 제나라로 갈 때는 7일 동안 끼니를 잊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자는 뜻을 버리지 않고 시를 읊고 고문고를 탔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14년 만인 기원전 484년 제자들을 이끌고 고향인 노나라로 돌아온 공자는 교육과 집필에만 전념했습니다. 공자는 여러 가지 공을 세웠지만 후세 남긴 가장 큰 공적은 제자 양성과 고전 편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교의 다섯 가지 기본 경전인 요경의 편찬은 그의 으뜸가는 공적으로 후세 학술 사상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중국 각 지방에서 료행하던 노래 가사를 모아놓은 시경, 역사 서인 서경과 춘추, 점술 서인, 사회생활 양식을 기록한 예기 등이 있습니다. 공자 위대한 문화업적의 탄생에는 위편 3절과 같은 비타는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쓴 로노에는
공자가 학문에 열중하다 보니 끼니를 잊었고 학문을 연구하는 즐거움으로 근심을 잊었으며 세월이 흘러 몸이 늙어가는 것도 잊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위편 3절이라는 고사 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여기에서 삼은 자주의 뜻으로 문자 그대로 세 번에 하나지 않고 가족끈이 끊어질 때까지의 상당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반복해서 책을 탐독하고 열심히 공부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전민건강 공공봉사 체계를 보완해 체육강국건설의 기반을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0: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이 30조 원을 돌파해 17.3% 증가했습니다.
1: 정책 온기와 시장 활력이 겹쳐 오프라인 소비시장에 활력과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0: 안위 지능형 안전보장리 관측과 조기 경보 방식으로 도시 안전을 수호하고 혁신산업 사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체육강국 건설을 다그치려면 인민을 중심으로 삼는 사상을 견지하고 인민을 체육사업 발전의 주체로 하며 인민의 건강단련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체육사업의 출발점과 착안점으로 삼고 전민건강단련 국가전략을 관철함으로써 인민의 건강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 각지들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민단련과 전민건강을 심층 융합시켜 체육강국, 건강중국 건설의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강서성 남창시 청산호구 지역사회 체육관에서는 시민들이 운동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민 웅걸은 이 같은 실내 농구장은 에어컨이 있어 체험이 좋고 운동이 가져다주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전민 건강단련 주간 행사를 맞아 점심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사람들의 열정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강서성 전민 건강단련 주간 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성 340개 이상 체육관이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창시는 50만 원의 체육 소비 쿠폰을 투입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 원가를 줄여줬습니다. 남창시 체육사업발전센터 호용화 부주임은 8월 3일부터 9일까지 건강단련 주간 행사를 전개하는 한편 여러 협회를 조직해 노인과 중년, 어린이 등 각 연령층을 포괄한 건강단련 행사를 전개해 전민체육과 전민건강을 더 잘 결부시킬 계획이라고 표했습니다. 전민체육은 전체 인민이 체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반과 보장이며 체육강국 건설을 다그치는 중요한 초석입니다. 2020년 9월 습근평 총서기는 교육문화보건체육

0: 교육 분야 전문가 대표 좌담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인민 대중들의 수요를 긴밀히 둘러싸고 수준이 보다 더 높은 전민 건강단련 공공봉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전민 건강단련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부됐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을 4평방미터에 도달시킬 계획입니다. 국가체육총국 대중체육사 종합조율처 오천문처장은 전민 건강단련 시설 건설은 있다와 없다의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좋음과 나쁨의 질적 성격 문제도 힘써 해결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오천문 처장은 신축 대형 체육장을 엄격히 통제하고 소중한 자원을 날로 늘어나는 인민 대중들의 건강 증진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돌려 인민 대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부단히 제고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각지들은 대중신변의 건강단련시설 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고 대중신변의 건강단련시설의 배치와 건설을 상주인구 총량, 구조, 유동추세와의 접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남, 안위 등지는 도시에 활용할 만한 공터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육교 아래를 비롯한 기존의 공간들을 미니체육공원 등 운동공간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길림시는 북산 사계절 야외스키장에 연중 섭씨 영하 6도 상온의 우세를 빌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스키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산 사계절 야외스키장 관계자 서홍박은 일부 문화관광 오락 프로젝트를 추가해 고객들이 전문적인 스키 훈련을 받는 동시에 오락적인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올 초부터 지금까지 루게로 8만여 명의 관광객을 접대했다고 표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건강자질을 제고하는 황금 시기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체육 단련은 어릴 때부터 들어줘야 한다면서 체육 단련이 많아지면 꼬마 통통이와 꼬마 근시가 적어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당면 2026 중국 소롱구 계절 행사 전국 결승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기간 롱구 기술 등급평가 경연과 무료 진급 시험평가를 전개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숏 경기와 롱구 카니발 등 행사를 설치해 청소년 선수들이 경기 위에 더 많은 교류와 체험을 하게 할 계획입니다. 중국 롱구협회 양양 부수석은 소롱구의 본질은 단순히 어린 운동선수를 훈련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이 노는 과정에서 배우고 도전 속에서 성장하는 체육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체육 기술뿐만 아니라 더욱이 팀워크의 지혜, 규칙을 존중하는 의식, 승패에 대한 침착함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품성으로 어린이들은 평생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민 건강단련 제도 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는 데로부터 건강단련 시설 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고 각기간 군체의 차별화된 건강단련 수요를 만족시키기까지 당면 우리나라는 기반성, 일반 혜택성, 공익성 전민 건강단련 기본 공공봉사 공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회 역량이 다원화된 전민 건강단련 봉사를 제공하도록 인도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민체질 증강, 전민족 신체자질과 생활품질 제고를 목표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 속에서 차지하는 체육단련의 중요한 역할을 깊이 중시하고 충분히 발휘시키며 체육개혁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민 건강단련 체계를 보완하며 광범위한 인민대중, 특히 청소년들의 체육 건강단련 의식을 증강하고 우리나라 경기체육의 종합적인 실력과 국제적 경쟁력을 증강하며 체육 강국 건설 발걸음을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세관 총수 가치를 발표한 데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화물 무역 수출입은 량원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총액이 30조 1,300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17.3% 증가했습니다. 7월 우리나라의 수출입은 4조 6,600억 원으로 이미 5개월 연속 4조 원을 넘어섰고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출은 17.8% 증가했고 수입은 21.2% 증가했습니다. 세관총소 통계분석사 류대량 사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최고 수준의 압력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 우수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대외무역의 수출입 증가를 강력하게 뒷받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를 우리나라 대외무역은 상반기 량완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증가률은 상반기보다 2.3%포인트 빨라졌고 수출입 규모는 5개월 연속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은 17조 4,400억 원으로 14% 증가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리튬 전지, 풍력 발전기 세트 등 친환경 저탄소 제품은 각각 71.2%, 35.8%, 34.8% 증가했습니다. 3D 프린터, 산업용 로봇, 선박 수출은 각각 1.1배, 13.2%, 32.7% 증가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이 깊이 융합되어 끊임없이 대외무역 경쟁의 새로운 우세와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료대량 사장은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에서 혁신 역량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국가들 중에 하나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7월에는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 제품 수출이 50% 넘게 증진해 전체 수출 증가분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리튬 전지 등 친환경 저탄소 제품의 수출은 1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수입은 12조 6,900억 원으로 22% 증가했습니다. 료대량 사장은 우리나라가 자주적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수입을 능동적으로 확대해 수출입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료대량 사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외신 세계 국가에 대한 무관시 정책을 시행해왔고 수입 규모는 17년 연속 세계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7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수입 증가률은 수출보다 8%포인트 높았습니다. 좋은 세계에 더 많은 우수한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해 중국의 기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0: 올해 소비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힘을 내면서 우리나라 오프라인 소비는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소매, 몰입형 체험 등 새로운 소비 형태가 소비 확대의 중요한 증량으로 됐습니다. 기초를 다지고 한 해의 힘을 비축하다. 오늘은 정책의 온기와 시장의 활력이 겹쳐 오프라인 소비 시장의 활력과 힘을 보태다라는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올해 외식과 미식, 트렌디 소매, 문화 레저, 생활 서비스 등 각종 첫 매장이 전국 여러 지역에 잇따라 들어서면서 소비 시장에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북경 왕부정 상권에는 고급스러운 첫 매장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세계적인 유명 치킨 브랜드의 북경지경 첫 매장도 입점해 개업 당일에는 소비자들이 새벽부터 매장에 와서 줄을 섰습니다. 상해 민항구 홍천로의 옛 거리도 곧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소주 고성을 거닐다 보면 작은 다리와 흐르는 물, 흰 벽의 검은 기와만이 아니라 수많은 첫 매장, 첫 선보임, 첫 전시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트렌드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시장유통과 소비연구실의 의소화 주임은 오래동안 많은 상권이 업태가 비슷비슷하고 쇼핑 경험도 천편일률적이라는 난제에 직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각급 첫 매장이 끊임없이 실제로 들어서면서 마침내 소비시장의 공백을 메우고 도시마다 유일무이한 소비의 표정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의 온기와 시장의 활력이 겹치면서 2026년의 소비 장편은 바로 여기서 시작돼 점차 좋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련의 소비 촉진 정책과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힘을 내며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재 보상 판매 정책은 소비 시장의 기본 기반을 안정시키고 매출액 1조 2천억 원을 넘기게 됐습니다. 유상세금 계산서 시범 사업은 소비 의지를 높여 전국적으로 8억 6천만 회 이상 참여했고 참여한 행사에 세금 계산서 금액은 3,6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출국 세액공제 2.0판 정책은 입국 소비의 활력을 되살렸습니다. 상반기에는 세액 공제를 신청한 해외 여행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증가했습니다. 에스파냐 관광객 이시아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일부러 서안의 과학기술 매장에 들어가 중국의 과학기술 제품을 체험하고 구입했습니다. 이시아는 중국의 과학기술 제품이 정말 멋지다고 말했습니다. 소셜 플랫폼에서 관련 콘텐츠를 자주 볼 수 있어서 이번에 일부러 와서 체험해 보았습니다. 많은 제품이 디자인이 세련되고 성능도 매우 안정적이어서 마음에 듭니다. 상무부 시장운영 소비촉진사 양목 사장은 오프라인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현재 수급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시장의 활기를 되살리는 핵심 수단이라면서 오프라인 소비의 질적 향상과 규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을 갖춘 지역이 스마트홈과 스마트 로봇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 전시 체험을 함께 제공하는 판매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원해 첨단 기술을 더욱 체감하고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소비 중심 도시의 선도 견인 역할을 발휘시켜 중국의 특색과 문화적 매력을 지닌 소비 장면을 조성할 것입니다.
1: 진흥형 주택이 주거 경험을 최적화하고 전유 감지 시스템이 도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습니다. 오늘의 활력 중국 현장 조사는 안희승을 찾아가 과학기술 혁신 성과가 연구실을 벗어나 주거 생활과 도시 운영의 다양한 현장에 자리 잡고 동시에 잠재력이 뛰어난 과학기술 혁신 산업 사슬을 육성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디지털 물결이 작은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기존 주거 단지도 전방위적인 승격과 개조를 맞이했습니다. 안전보장, 주거, 운행 수호 체계가 모두 진흥화되면서 일반 주택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스마트 좋은 집으로 조용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안희성의 주택 소유자 작소하는 진흥형 주택의 체험자로서 현재의 주거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 주택 진흥형은 온으로 주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기분이 편안해지고 치유되는 느낌이라고 전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편리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거 안전을 위한 디지털 방어선도 더 공고히 해주고 있습니다. 안위합의한 부동산 기업 관계자 요지는 일체형 진흥형 안전보장 시스템을 갖추면 위험 상황이 감지되는 즉시 입주자에게 경보 정보를 발송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에 냄비가 타고 있을 때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 위험을 초기에 차단하는 방법 등입니다. 진흥형 감지기를 창문과 연동하여 가스가 누출되면 창문을 통해 신속히 희석됩니다. 용수 안전 측면에서는 수침 감지기와 연동 자동 차단 밸브 기능을 설치해 류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물이 차단됩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주민 생활의 다양한 현장에서 진흥형 안전 보장 방법을 통해 주거 안전의 최저선을 지킵니다. 안희성 주택도시 농촌건설청 주택산업화촉진센터 주임 정무금은 주거 공간의 진흥형 시나리오가 대규모로 구현되면서 관련 기술 고도화를 위한 광범위한 현장도 마련돼 혁신 성과의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거대한 산업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안전은 좋은 집의 핵심 기초입니다. 안희성은 과학기술과 산업 우세를 충분히 활용하고 위성 원격 감지, 무인 측량, 진흥형 감지 단말 등 다양한 데이터 융합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전 용역을 망라하는 립체조 고정밀도 주택 안전 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좋은 집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일상적인 전주기 진흥형 안전보호를 실현했습니다. 현재까지 안희성 1670여만 채 주택이 디지털 파일을 구축해 주택 전 생애주기 진흥형 관리를 실현했습니다. 청와대학 합비공공안전연구원 관측센터의 대형 스크린에는 한 가스 지점에서 경보가 점등되면서 실전적인 위험 부담 분석이 즉시 시작됐습니다. 연구원 량광화 부원장은 수만 개의 자체 개발한 감지 장치가 디지털 파수병 역할을 하여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경보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안희성 합비시는 공공안전을 과학기술 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도시안전관리가 수동적 대응에서 능동적 예방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0: MBC 전체에 도시안전산업기업이 300여 곳 모여 있으며 이 중 규모 이상 기업은 80여 곳으로 최근 3년간 산업 생산액이 연평균 20% 이상 성장했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내륙하인 타림하의 제27차 생태적 물공급 2단계 작업이 최근 시작됐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신강 위글 자치구는 타림하 하류로에 생태적 물공급을 조직 시행해 누적 총 107억 립방미터에 달하는 물을 방류했습니다. 지속적인 생태적 물 공급은 타림하 하류의 녹색 회랑의 생태 성과를 효과적으로 다졌습니다. 8월 6일 아이리크 타무 수로 입구에 전자식 수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타림하의 최장 상류인 야르칸트하의 물줄기가 힘차게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길은 350km 이상 이어져 호탄하와 합류한 후 최종 타림하 본류에 유입됩니다. 타림하 류역 관리국 수량조정 관리처의 3급 주임 과원인 왕일봉은 올해 타림하 하류로 총 3억 3천만 립방미터의 생태수를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호양림 생태 보충수의 주요 수원으로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마철의 홍수는 그 자체가 귀중한 수자원이 됩니다. 홍수를 유도해 호양림의 수자원을 보충하는 방식은 주로 사막과 호양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곳은 해당 류역의 천연 홍수 저류 지연 구역으로 양호한 홍수 자원 활용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하도에 대한 생태적 물 보충 외에도 야르칸트하 류역에서는 류역 사이의 생태적 물 보충도 함께 추진됩니다. 5년간의 물 보충 끝에 한때 하천이 말라붙어 대규모로 고사했던 하라쿤 호양림이 현재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타림하 류역의 야르칸트하 수리관리센터 아드리장 누르마마티 주임은 올해는 류역 간 물 조정을 통해 3천만 립방미터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융안파 북쪽 저수지에서 수문을 열면 5일에서 6일 만에 하라쿤 호양림 구역까지 물이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신강은 타림과 하류 생태물 공급을 조직 시행해 방류량이 루계로 107억 립방미터에 이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타림하 전 류역의 생태 물 보충량은 약 39억 300만 립방미터로 천연 호양림 관계 면적은 546만 무, 생태 물 공급 영향 면적은 826만 무에 달합니다. 수자원의 정밀한 배분은 메마른 뿌리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퇴화 위기에 놓였던 습지에 다시 물빛을 되찾게 했으며 사막 가장자리의 생태 장벽을 더욱 튼튼히 했을 뿐만 아니라 타림하가 수천리에 걸쳐 휘달아온 푸른 생명의 맥락을 다시 활성화시켰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부코였습니다.

0: 오늘은 격화되고 있는 브라질과 미국의 비자 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4일 성명을 통해 미 국무부가 이날 브라질 주미 대사의 비자를 취소한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 측이 브라질을 겨냥한 적대적 활동을 고의로 격상했다고 비판하면서 앞서 브라질 측이 미국 두 관원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던 원인은 그들이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일련의 조치들은 브라질 여론으로부터 뉴 멀로주의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미국과 브라질 관계가 긴장됐습니다. 미국 언론이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브라질 주미 대사의 비자를 취소한 것은 브라질이 7월에 두 명의 미 국무부 관원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주 브라질 대사 후보를 브라질 측이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6월 트럼프는 플로리다주 하원의장인 공화당 소속 다니엘 페레스를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했지만 끝내 브라질 측의 수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성명을 통해 윈 외교관계 협약의 규정에 따라 파견국은 수용국에 파견할 예정인 대사관 관장 후보에 대해 그가 실제로 이미 수용국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절차는 비밀에 속하는데도 미국은 브라질의 공식적인 동의를 받기도 전에 이미 주 브라질 대사 후보의 이름을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브라질 측의 수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심지어 강제 파견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까지 이미 시작했습니다. 7월 25일 브라질 외교부는 자국이 미국 국무부 장관 보 라일리 반스와 국무장관보 보좌관 샘월 섬슨의 브라질 방문 비자 신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반스는 미국 국무부 산하의 민주, 인권, 노동국을 관리하고 있고 샘슨은 해당 국의 선임 고문을 지낸 바 있습니다. 브라질 측은 미국 측 관원들의 이번 방문이 10월에 치러질 예정인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 간섭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측 고위 관원이 전한 데 의하면 브라질은 미국 측 관원의 방문이 브라질 선거에 이의 제기자들을 만나고 그 뒤 브라질 선거 투표 체제의 합법성을 폄하하는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대한 의문 제기에 미리 볼거리를 마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관원은 원래 우파 대통령 후보이자 전 대통령인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아들 프라비오 보우소나루를 만나려고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이후 브라질과 미국의 관계는 줄곧 마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는 쿠데타 음모 혐의로 징역 27년 이상을 선고받았고 트럼프는 이 동맹국에 대한 지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그는 먼저 브라질 정부에 압력을 가해 보우소나루에 대한 사법 재판을 중단하게 했고 또 브라질에 높은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양국의 공공안전, 무역, 선거 및 외교 현안을 둘러싼 마찰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대통령 룰라 측은 트럼프가 최근 아르헨티나 대통령 미레와 함께 플라비오 보우소나루의 후보 자격을 지지하는 공세를 펼쳐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룰라 측은 10월 대통령 선거 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룰라는 8월 5일 인터뷰에서 브라질은 자국의 선거 과정에 간섭하려는 모든 외부 세력에 대해 이미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격화되고 있는 브라질과 미국의 비자 분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고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결혈특별 프로그램 평거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7부 시대전진의 나팔소리 문화건설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위대한 장정정신을 발행해 향촌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능하 서길현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한국 증시가 레버리지 소용돌이에 빠진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소리 문화 건설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목소리, 중국의 방안, 중국의 지혜가 쏟아져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파키스탄에서 예멘의 중국 교포들을 철수시키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러시아에서는 소련의 비행 대대장 구리셴코가 중국 인민과 어깨 겪고 싸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백성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5: 민之所忧 我必念之，民之所盼，我必行之。我也是从农村出来的，对贫困有着切身感受。经过一代代接续努力，以前贫困的人们，现在也能吃饱肚子，穿暖衣裳。 有学上，有房住，有医保，全面小康，摆脱贫困，是我们党给人民的交代，也是对世界的贡献。습근평
4: 총서기는 연설에서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창조하는 데 깊은 중시를 돌렸습니다. 2015년 신년사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의 각급 간부들도 필사적으로 열심히 일했다며 나는 우리의 위대한 인민에게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일컬으는 애썼다와 좋아요는 모두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시대적 분위기가 짙은 단어들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이런 유행어로 인민 대중, 특히는 젊은이들의 심금을 울려주었습니다. 총서기의 연설은 힘있고 단호합니다. 이를테면 그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을 분리시키고 대립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든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인민은 시비를 만들지 않지만 시비를 거는 데 대해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곤란과 위험 부담 앞에서도 허리를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중화민족은 위협과 압력에 놀라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힘있고 단호한 말에서 중국인민의 막강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기에는 평이하고 친근하면 민심이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총서기의 언어는 생활과 가깝기에 백성들이 누구나 다 알아듣고 기억하며

머리와 마음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문화 건설을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시대의 문화 건설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0: 古人讲文章何为时而著，歌诗何为事而作。所谓为时为事，就是要发时代之先声，在时代发展中有所作为。
1: 방금우리가함께들은습금형총석의연설은2019년3월4일전국정협13기2차회의에문화예술계사회과학계위원합동회에참가했을때한연설입니다네이연설에서총석이는문장은시대에순응해써야하고시는현실을반영해지어야한다는고문을인용했습니다이구절은백거이가원진에게보낸여원구서에서나온것입니다여기서현실을위해서지어야한다는한학부의현실에서격정이생겨난다는현실주의정신을계승한것이고시대에순응해지어야한다에서는명확히시대를강조했습니다참으로뛰어나고명철한견해입니다즉문학은시대모습을반영해야하고문화예술은시대의기질을갖춰야하며문화는시대의정신을반영해야한다는것입니다백거이는옛사람들의규범으로자신의새로운경지를열었고한학부이래의현실주의정신을계승하여신학부운동을시작했습니다네신학부운동은선명한시대성과인민성을가지고있어당시큰반향을일으켰습니다실제로당나라중기에원백만이악부에서배우자고재창한것이아닙니다당나라초기와당나라전성기의위대한시인들이하면시선리백과시성두보이들모두가악부에서배우는데능했습니다예를들면리백이쓴음악명구이밤에전량주곡조들려오디그누가고향에대한그리움떠올리지않으리가했습니다네유명한피리곡전량류는사실한악부에서기원되었습니다네시선에비해시성두보는한악부의현실주의정신을계승한창작에서더욱탁월했습니다두보가시성이라고불리는것은시대를고민하는그의마음때문이고시사라할만큼뛰어난그의시가창작때문일것입니다두보를더거슬러올라가두공부가당나라초기사거를강물처럼영원히흘러멈추지않으리라고한이유도바로이러한심오한도리에있습니다사거를사걸이라고부를수있는것은그들이화려한필치로시대의목소리를읊었기때문입니다왕발이역사의길이남을등왕각서를쓰고양형이차라리백부장이될지언정한낙서생이되지는않으리라는식구는당나라전성기변세시의호메론발상이라고할수있습니다락빈왕은더말할것도없겠지만그가일곱살때쓴거위야거위야거위야구부린목으로하늘의노래하네라는시에서중국아동시가의계몽이시작되었다고할수있습니다
2: 네습금형이좋아하는전고제7부시대전진의나팔소리문화건설편다섯번째부분들으셨습니다
3: 작은불꽃하나는우리의손끝을따뜻하게해주고활활타오르는모닥불은우리의지친몸을따뜻하게해줍니다한방울의물은우리의입술을적셔주고힘차게흐르는장강은만무양전을관계합니다한사람은한날락의음악을연주하고교향악단은웅장한음악을연주합니다한지역의풍토는그지역의사람을기릅니다여러민족이함께단결진보하고함께번영발전하는것은중화민족의생명이고역량이며희망입니다
2: 특집방송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수립하고 세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4: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세로정에서 분발하자.
2: 네, 오늘은 위대한 장정정신을 발행해 향촌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능하 석일현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반산 아래 호로하 기석, 능하 회족자치구 석일현 장대보 홍군장정회사 기념원의 삼군회사 기념관에는 회족과 한족 형제는 한 가족과 같다는 붉은 비단기가 높이 걸려 있었습니다. 1935년 10월 모태동 동지가 조왕 홍군을 이끌고 이 일대를 지나면서 회족 아웅과 선가집 야화라는 혁명 미담을 남겼습니다. 이듬해 10월 22일 홍일방명군과 홍이방명군이 장대보에서 승리적으로 합류했습니다. 2016년 7월 습건평 총서기는 장대보를 찾아 깊은 정감을 담아 위대한 장정정신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풍모를 생생하게 반영한다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현실과 결부해 이를 잘 개성하고 잘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석일현은 총서기의 깊은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혁명정신을 적극 개성하면서 홍색 자원을 잘 활용했습니다. 기념원에서 2.5km 떨어진 곳이 모가구촌입니다. 1936년 홍군이 합류하는 길에 이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홍군 장병들은 스스로 산비탈에 토굴집 23칸을 파고 그곳에서 30여일이나 지냈습니다. 홍군이 떠날 때에는 마을 백성들이 나와 배웅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홍군의 짐을 들어주었고 어떤 이들은 병사들의 손에 삶은 감자와 만두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가구촌의 주민 사광이가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성장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혁명의 땅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을 안고 사광이는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을 시작했고 체험교육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고향을 떠올리며 단맛을 생각하는 밥을 맛보고 홍군이 머물렀던 토굴집을 둘러보았으며 또 직접 홍군 쌀국수 한 그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0년 모가구촌은 전국 농촌 관광 중점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석일현이 창조적으로 만든 걸어다니는 사상정치 수업이라는 홍색 연구 브랜드는 최근 7년 사이 누적으로 관광객 740만 1,800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홍색문화관광축제를 두 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홍색문화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석일현에서는 또 붉은 혈맥을 이어 문학의 힘을 되살렸습니다. 석일현 길강진 탕하촌에 도착해 작가 사정파가 창설한 몽란서원에 들어서면 문화적인 기운이 물씬 풍겨납니다. 서원에서 열리는 시회에서 농민 작가들은 혁명 이야기를 깊이 느끼면서 뜨거운 감회를 토로합니다. 농민 작가 선소환은 이렇게 썼습니다. 선가집에 들어서면 곧 전설 하나를 마주하게 된다. 총탄이 뚫고 지나간 문짝을 목격하면서 귓가에는 천군만마가 달려오는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오성홍기여, 수많은 영웅들이 피로 너를 붉게 물들였다. 네, 최근 몇 년 사이 석일현은 지방 작가들을 조직해 장대보, 선가집 등 혁명 유적지를 찾아 답사하면서 창작 활동을 펼치고 홍색 문학 답사와 홍색 시 낭송회 등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많은 작가와 문학 애호가들이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석일현 문련주석 유덕비는 우리는 북과 먹으로 석일의 혁명 이야기를 잘 겪어 혁명 문화가 전만가구에 전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일현은 위대한 장정정신을 발행하면서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석일현 장대 모진 명대촌 당지부석이 유유항은 시설농업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마치고 곧 가동에 들어갈 식용유 가공작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유황 서기는 명대촌은 홍군이 승리적으로 함류한 곳이라면서 위대한 장정정신은 다 함께 좋은 날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고무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마을에는 500여 무의 홍매실 생태시범대, 천여 무의 서늘한 채소 재배기지, 그리고 36동의 일광온실을 갖춘 현대농업시범원이 조성되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조성한 함류의 성지, 자가운전 여행 캠핑장 등 시설도 이미 운영에 들어가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홍색 문화를 체험하고 농촌의 정취를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 문화, 관광의 융합을 통해 2025년 명대촌의 집단 경제 수입은 41만 원에 달했고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9,000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석일현은 유구, 감자 등 특색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2026년 상반기 농림 축산 부문 총 생산액 14억 1,800만 원을 달성해 6.7% 증가했습니다.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7.6% 증가했습니다. 고원시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석일현 당위원회 서기인 유서복은 전현 간부와 군중은 습금형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위대한 장정정신을 계속 계승하고 발행하면서 농업 강현 건설을 더욱 다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4: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4: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4: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네,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5: 분석과 설명.
2: 네, 오늘은 한국 정치가 레버리지 소용돌이에 빠진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한국 정치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테마의 견인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후 다시 큰 폭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대규모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 조달 거래와 고레버리지 거래소 상장 지수 펀드를 활용해 인기 기술주를 따라 매수했지만 시장이 급격히 하락한 뒤 강제 청산이 촉발되면서 주가가 추가로 하락했고 시장 변동성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한국의 개인

0: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현상이 규제 당국의 반복적인 정책의 영향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금융혁신이 레버리지 신입 장벽을 낮추고 소셜미디어가 투기 심리를 확대하며 젊은 층의 자산 불안이 심화되는 등 여러 현상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규제 당국의 좌우 동요 신호가 불분명했습니다. 관측통들은 주식시장 규제기관이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추가를 장려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자본시장의 방향성이 오랫동안 자본시장의 활력 제고와 금융위험방지 사이에서 오락가락 해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사용 문턱을 낮춰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주 수익률이 낮은 등 요인의 영향으로 한국의 대부분의 상장기업은 평가가치가 국제 동종업체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할인이라고 불립니다. 오랫동안 한국 정부는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높여 더 많은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기를 기대해왔습니다. 그리고 ETF와 파생상품 등 투자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시장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금융규제는 순환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강 시장에서는 규제 당국이 시장의 활발한 움직임을 유지하기를 바라므로 일부 제한을 적절히 완화하고 시장 변동성이 클 때에는 제한을 강화합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규제 당국의 완화된 제한을 흔히 당국이 시장 흐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결과 위험 선호를 높이고 심지어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규제 정책이 강화되면 시장에는 이미 대규모 자금 조달 물량이 축적되어 있어 일단 주가가 급락해 자금 조달 계정이 경계선에 닿으면 강제 청산이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시장 변동성을 더욱 키워 하락, 청산, 재하락의 부정적 피드백 순환을 형성합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분석가들은 한국 자본시장이 하나의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테면 시장이 오를 때마다 규제 정책이 완화되는데 이는 시장에서 위험 선호가 높아졌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규제 당국은 레버리징 압력이 심화되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시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규제 정책은 난관에 빠졌지만 공급 측의 금융 혁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금융시장은 레버리지 투자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해왔습니다. 신용융자, 신용융권에서부터 2배, 3배의 레버리지 ETF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해외의 고위험 상품에 이르기까지 일반 투자자들은 거의 손쉽게 원금 규모를 훨씬 웃도는 거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품의 등장은 어느 정도 한국 정부가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금 유출을 줄이려는 목표에 부합합니다. 네,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배경에서 올해 상반기 한국 규제 당국은 비중이 큰 기술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을 승인해 투자자들에게 해당 종목의 하루 변동폭의 두 배에 달하는 수익 노출을 제공했습니다. 네, 이 유행의 상품이 상장된 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속도는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러한 단일 레버리지 ETF는 주가가 오를 때는 추격 매수하고 하락할 때는 급락시키며 장 마감 무렵의 거래량과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키워 규제 당국이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시장이 잦은 급등락을 거듭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청산한 뒤 한국 규제 당국은 단일 주식 레버리지 거래에 증거금 요건을 강화하고 새로운 단일 주식 레버리지 상품의 상장을 금지했으며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개인 투자 한도 제한 등 조치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소셜미디어 경제방송 진행자 및 투자 커뮤니티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도체든 인공지능이든 미국 기술주든 암호화폐든 한국의 여론은 투기를 부추기는 분위기를 형성했고 적절한 레버리지 활용은 심지어 하나의 투자 역량으로 보장되기도 했지만 그 내재적인 위험은 강화되었습니다. 불안의 확산이 고위험 선호를 자극했습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왜 레버리지를 늘리면 부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을 기꺼이 믿었겠습니까? 네, 최근 몇 년간 한국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누적된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이 부진했기에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자본시장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식, 암호화폐 등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을 보고 점차 놓치면 뒤처진다는 심리를 갖게 되었고 투기를 부추기는 여론 분위기 속에서 강력한 집군 효과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높여 부족한 원금을 메우고 단기 수익을 빠르게 두 배로 늘리려 합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높은 위험 선호로 유명했으며 국내 주식을 고레버리지로 매매할 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의 고배수 레버리지 ETF나 변동성이 큰 기술주를 대량으로 매수하고 심지어 암호화폐 거래에도 적극 참여하여 매우 투기적이고 작은 자본으로 큰 자본을 노리는 거래 심리를 형성해 왔습니다. 한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높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기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산 증식과 계층 도약을 실현해야 한다는 집단적 불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해 김성경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찜통 더위에 아이스 커피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시원해서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물 대신 커피만 계속 마시면 몸은 오히려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마시는 음료의 종류와 생활습관이 탈수 예방에도 큰 영향을 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커피 자체도 수분을 공급하지만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일부 사람은 소변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물 대신 커피만 반복해서 마시면 수분 보충이 충분하지 않아 탈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는 폭염에는 이런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물도 한 컵 정도 함께 마시는 습관이 좋은데요. 성인은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을 충분히 채우고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물을 마시는 것이 탈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갈증은 몸속 수분이 부족해진 뒤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갈증을 느끼는 기능이 떨어져 탈수가 진행돼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갈증이 없어도 1시간에서 2시간마다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색이 짙은 노란색으로 변하거나 량이 줄었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운동이나 야외 작업을 하면 땀과 함께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도 빠져나갈 수 있는데요. 이때 물만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어 피로감이나 근육 경련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과 함께 전해질도 적절히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당 이온 음료를 적당량 마시거나 바나나, 오이, 수박 같은 수분과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송골송골 나는 더운 날씨. 여러분 모두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짤막한 건강 상식 하나를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꽃 한송이.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외부의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입니다. 현실이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가속화되고 과학기술 혁명과 대국 간의 대결이 서로 겹치고 있으며 첨단 기술 분야는 국제 경쟁력의 최전방과 조전장으로 되어 세계 질서와 발전 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존엄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 발전은 인위적으로 과학기술 장벽을 만들고 글로벌 혁신 사슬과 산업 사슬을 분리하려고 하는 등 많은 외부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은 실력 간의 싸움이고 관건은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며 그 배후는 제도적 우월성의 대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국 특색의 자주적 혁신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며 과학기술 혁신과 제도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고 독창적 혁신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이 타국의 제약을 받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해결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서둘러 실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기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실천적 기반과 정적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에 대해 전략적 계획과 최상위 설계를 하여 종종 분야와 관근 고려에 대한 개혁에서 돌파를 가져오도록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기초적인 제도적 틀을 기본적으로 마련했으며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한층 더 향상시켰습니다. 2023년 당장은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과학기술부를 재구성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지도와 관리 체제의 체계적인 재구성과 전체적인 재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넓은 범위에서 심화했습니다. 첫째,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의 체제 및 기재를 더욱 완비화했습니다. 중앙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사업의 최상위 설계, 통일적인 조율, 전반적인 추진, 관철 실시의 독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관리 부문은 전략, 개혁, 계획, 정책, 소비스를 틀어주는 것을 강화하여 신용의 고국 체제가 더욱 완비되고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의 효과성이 뚜렷이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과학기술 사업의 중점 고려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전략계획, 정책조치, 중대임무, 과학연구용량, 자원플랫폼, 지역혁신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여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의 배치가 가속화되고 과학기술 전략계획과 정책체계가 한층 더 완비되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임무 조직 및 조를 기재를 더욱 보완했습니다. 세계 선단 과학기술, 경제의 조전장, 국가의 중대 수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향하여 과학기술 혁신의 중대한 방향 선정과 중대 프로젝트 리반, 조직 실시, 정책 보장 등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고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의 가동과 실시를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의 전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기초연구, 기술혁신, 성과전환 및 산업화를 일관하는 체제 및 기재를 보완했고 기초연구와 인재양성이 더욱 기밀히 결합돼 과학기술 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지위가 한층 더 강화되고 과학기술 성과전환 기재가 끊임없이 보완되었습니다. 과학기술 관리 사업의 조율과 연동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부문 간 과학기술 관리 직책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신시대 지역 과학기술 혁신 체계의 총체적 배치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군용 및 민영 과학기술 융합발전 체제 및 기재가 더욱 완비돼 부문, 조항 및 지방, 군용
및 미론과학기술 사업의 합력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전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정은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적 목표는 계속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는 이 총적 목표를 확고히 파악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개혁과 과학기술 혁신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논술을 근본적인 준칙으로 삼아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실천 경험과 종용 원칙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일 용도를 견제하고

0: 과학기술 관리 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용도라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확고히 파악하고 과학기술 사회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용도를 강화하며 신용의 거국 체제를 완비하여 과학기술 체제 개혁이 시종 종합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고 과학기술로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고 고수준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과학기술 혁신의 전 분야의 배치, 전 과정의 보치를 강화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 난관 돌파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며 과학기술 실력과 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념을 견제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효율적이고 협동적이고 개방적인 국가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둘러싸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전일적으로 추진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 및 사회 재반 분야의 개혁 발전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간 본위 사상을 견지하고 전 사회의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반드시 각종 혁신 주체와 과학기술 일군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혁신을 격려하고 실패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제1자원인 인재의 활력과 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당정의 중요한 임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역시 김선희 가수가 부른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돛배.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식품 속에 숨겨진 공정사 나트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상 식단에서 나트륨은 어디에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식염이지만 사실 식염 외에도 베이킹소다, 맛내기, 인공감미료 등에 모두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품에 포함된 다양한 나트륨 화합물은 각기 다른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며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밀가루나 고운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베이킹소다는 소소탄산 나트륨으로 산성물질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방출합니다. 이로 인해 고온에서 밀가루 반죽이 팽창하고 형태가 고정되어 딱딱한 식감이 아닌 부드러운 케이크나 바삭한 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콜릿의 제조 과정에서 소소탄산 나트륨은 고코아 배합 과정에서 잔류하는 초산, 젖산 등 요기산을 중화시켜 초콜릿의 pH치를 6.8에서 7.2의 적정 범위로 높임으로써 시큼하고 넓은 맛을 감소시키는 중화제 역할도 합니다. 소소탄산 나트륨의 공업 제조법은 후시소다 제조법인데 암모니아 기체를 충분히 흡수한 포화식염수에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면 소소탄산 나트륨의 용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침전이 생깁니다. 요리 아미노산은 현재 식품업과 일상 음식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감미료로 주로 글루타민산과 아스파라긴산 등이 포함됩니다.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1908년 일본의 이케다 기쿠나야 교수가 다시마에서 발견했는데 이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과는 다른 독특한 맛을 갖게 함으로써 감미의 개념을 새롭게 확립했습니다.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혀 부위의 맛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세포 내에서 일련의 복잡한 신호 전달 과정을 시작하는데 이런 신호 전달음으로써 화학 감흥을 일으킵니다.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맛을 내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미노이온과 카르복실산 이온의 두 기단에 의해 다섯 개의 고리 구조를 형성하는 정전기적 흡인 작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글루타민산 나트륨의 식감은 pH치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습니다. 염기성 환경에서는 암모니아 이온이 정전 기력을 띠지 않는 아미노기로 변하고 산성 환경에서는 카르복실산 이온이 정전기를 띠지 않는 카르복실기로 변합니다. 이때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 사이의 정전기적 흡인 작용이 소실되므로 맛은 크게 떨어지거나 심지어 사라지게 됩니다. 안식향산 나트륨은 안식향산의 나트륨 염으로서 백색의 결정고체입니다. 그랜베리, 복분자 등 장과류를 비롯한 많은 식물이 안식향산 및 그 식염과 에스테리의 천연 공급원입니다. 안식향산 나트륨은 방부제로서 잼, 김치 등 산성식품에 널리 쓰입니다. 벤조산의 친유성은 그것이 린지질 이중자층을 쉽게 통과하여 세포 내로 침투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세균과 곰팡이 등 미생물 세포막의 투과성을 방해하며 세포막을 통한 아미노산 흡수를 억제하여 세균의 생장을 저지합니다. 세포 내에 들어간 벤조산 분자는 미생물의 세포 호흡 효소계의 활성을 억제하여 무산소 호흡 중에 브락토키나제의 촉매 반응 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방부작용을 발휘합니다. 벤조산 나트륨의 항균 효과는 식품의 pH치에 의존하는데 보식 방지 효과가 가장 우수한 pH치 범위는 2.5에서 4.0이며 그 살균 및 항균 효과는
산성이 증가할수록 강화되지만 알칼리성 조건에서는 살균 및 항균 작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인간은 음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인류와 음식 문화의 오랜 진화와 발전 과정 속에서 나트륨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트륨은 미식계의 숨은 공정사처럼 묵묵히 음식의 최고의 풍미와 필수 기능을 지켜온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건강연구는 우리에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심혈관에 부담을 주고 인체 대사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량과 도의 균형이야말로 과학적 건강관리의 왕도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변강 가수가 부릅니다. 너와 나의 철길 사랑.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명태껍질 혁명, 4대째 여원 전통, 과학으로 다시 빛난다라는 제목으로 권용태 제작기술 모형문화유산 전승인 리혜단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올여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에서 명태 응원단이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평범했던 연변명태가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연변 사람들의 식탁과 생활 속에 자리 잡아온 명태는 이제 전통식품을 넘어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은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룡종시 건명태 제작기술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인 리해단 씨의 명태와의 인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해단 씨는 전통 공정에 과학적 혁신을 더해 관련 특허 3건을 출원했으며 중국에서 건명태 껍질을 활용한 콜라겐 저분자 펩타이드 추출 기술의 공백을 메워냈습니다. 우리 회사는 변강의 작은 도시에 있지만 기술력만큼은 국제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톤 단위로 팔리던 고농물에서 그램 단위로 판매되는 고부가가치 펩타이드 분말을 만들어내며 전통에 혁신을 더한 것입니다. 리해단과 명태 인연은 그녀의 가족사 그 자체입니다. 종조부가 연변으로 이주한 후 명태 가공으로 생계를 이었고 할아버지 대에 이르러 5마리 명태 가공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의학을 배웠던 그녀 역시 가업을 계승했고 사업 초기부터 교격화된 생산 시스템을 고집했습니다. 전통을 계승하면서 수입, 가공, 수출을 아우르는 규모화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업 초기 명태 가공은 오랜 경험과 감에 의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해동 온도와 시간, 건조시 명태 사이의 간격, 바람길의 방향, 수분을 조절하는 회연 과정까지 모든 변수는 장인의 손 감각과 직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모든 공정을 직접 챙겼고 손에는 동상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수천 톤의 명태를 처음 맡았을 때 정말 두려웠고 고생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죠. 그녀는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뚝심 있는 노력은 결실을 보았습니다. 2010년 리해단의 회사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명태는 6천 톤에 달했고 생산액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전체 해산물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주문 계약들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리해단이 서울에 지사를 설립하고 협력업체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억척스럽게 뚫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새로운 고민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마른 명태만으로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그녀를 잘못 이루게 한 것은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대량의 명태 껍질이 톤당 몇천 원의 헐값에 사료용으로 넘겨져야 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생선 껍질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선 껍질을 살피던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 같은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콜라겐은 주로 동물의 껍질에 많아 콜라겐은 돼지, 소 등 동물의 껍질에 많은데 명태 껍질로는 안 될까? 하지만 국내에서 마른 명태 껍질을 원료로 콜라겐 제품을 만든 선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명태는 원료의 품질이 일반 양식 동물보다 월등하며 특히 조선족 전통 명태 건조 공법을 거치며 껍질이 반복적인 동결과 해동 과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겪는다는 점. 이것이 바로 남들이 갖지 못한 경쟁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리해단은 명태 껍질 콜라겐 저분자 펩타이드 연구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가 마주한 첫 번째 난관은 바로 비린내였습니다. 시중의 료사 제품들은 대부분 원료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 다량의 향료와 당분을 첨가합니다. 이런 제품은 나도 못 마시는데 어떻게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순수 추출물, 무첨가라는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수십 번의 실험,
반복적인 검사 의뢰 그리고 끊임없는 조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몇 년은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연구개발 자금은 계속 투입되었지만 진척은 더뎠습니다. 핵심 지표가 3개월 연속 정체되자 팀원들 사이에서 우리도 그냥 향료를 좀 넣으면 안 될까요? 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리헤다는 단호했습니다. 실험이 안 되는 건 분명 변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야. 그녀는 한국에서 생화학을 전공한 박사 남편까지 이 프로젝트에 끌어들여 전문가들과의 련계를 도모했고 연변대학과 공동실험실을 설립했습니다. 돌파구는 마침내 한 효소분의 공법을 미세하게 조정한 후에

0: 써왔습니다. 무첨가면서도 거부감 없는 맛을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평균 분자량이 처음으로 1000 달톤 이하로 떨어졌고 그중 인체 흡수가 가장 용이하다는 분자량 500에서 600 구간의 트리펩타이드 함량이 60%를 넘어섰습니다. 학계에서 공인된 황금 비율에 도달한 것입니다. 2014년 제품은 SC식품 생산 허가를 받고 정식 출시되었으며 세계의 국가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이 기술은 종국 내 마른 형태 껍질을 이용한 콜라겐 단백질 추출 분야의 공백을 메운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리에단의 공장에 들어서면 전통적인 독장과 현대적인 모균 작업실은 불과 몇백 미터 거리를 두고 공존합니다. 한쪽에서는 나무 독장에서 동결과 해동, 회연, 뼈 제거, 절단, 살결 찍기 등 전통 방식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효소 분해, 탱크, 필터, 분무 건조기 등 최첨단 설비가 쉴 새 없이 가동됩니다. 또 생산 라인은 겉보기엔 전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밀한 혈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통 건조 과정이 없다면 후속 펩타이드 추출에 필요한 독특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죠. 리해단의 설명입니다. 자연 건조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동결과 해동은 생선 껍질 단백질 구조의 자연스러운 변성을 일으키는데 이는 신선한 생선 껍질로는 얻을 수 없는 결정적인 장점입니다. 그녀는 이 기간 동안 SCI 수록 잡지, 연변대학, 한국건국대학교 등의 콜라겐 올리코펩타이드 분말의 효능 립증 관련 논문들을 발표하며 과학적 근거를 쌓았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10여 종의 심층 가공 파생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중국 내 소비자들은 물론 연변을 찾는 한국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명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기에 인공양식 인공양식이 불가능한 이 심해어가 가진 가치를 단번에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중저부 세대는 살아남기 위해 명태를 만들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는 팔기 위해 만들었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명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이 회사는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기반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고 직원 구성도 단순 육체 노동자에서 기술 인력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령종실을 넘어 연변 전체 명태 산업의 부가가치 사슬을 확장시키는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원료를 자사 공장의 생선 껍질에만 국한하지 않고 주변 지역의 것까지 활용하며 동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심층 가공은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연구개발직, 품질검사직, 전자상거래 운영직, 젊은 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 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 역시 시대에 발맞춰 한 단계 도약해야 합니다. 그녀는 힘주어 말합니다. 정조부가 첫 명태를 덕장에 내건 순간부터 그녀가 생선 껍질에서 첫 1g의 콜라겐 올리코 펩타이드를 추출하기까지 4대에 거쳐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태는 여전히 그 명태지만 그 길이 가는 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 속에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시간 동안 명태를 건조해왔습니다. 바람에 말리고 얼고 녹이는 것은 자연이 우리를 위해 해준 첫 번째 가공 과정이죠. 저는 그저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뿐입니다. 이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이명태에게도 그리고 저보다 앞서간 3대 선조들에게도 미안한 일입니다. 연변의 작은 도시에 자리한 이 산업 사슬 속에서 과학기술은 단순한 신기술 하나 추가가 아닙니다. 이는 전통 기술이 현대의 삶과 다시 손잡을 수 있는 소중한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명태의 새로운 요정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1: 자구로

0: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부릅니다. 그리운 내 어머니.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위편 3설입니다. 가죽 위에 멜편, 석삼, 끈을 조를 뜻하는 위편 3절은 책을 엮고 묶은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라는 뜻으로 한 권의 책을 몇십 번이나 반복하여 읽을 만큼 독서의 열중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종이는 동한때 체륜이라는 사람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종이가 있기 전에는 비단이나 대나무가 종이를 대신했습니다. 대나무를 적당한 길이로 자른 후 불에 쪼여 기름을 뺀 것을 간 또는 죽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금속이나 붓으로 글자를 쓰고 가죽 끈으로 엮고 맨 한 뭉치를 책 또는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문장의 단위로 제1편, 제1권, 제1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요래한 것입니다. 사기 공자세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공자는 만년에 주역을 즐겨 읽었으며 주역을 읽는 동안 주간을 연결하는 위편이 세 번 끊어졌습니다. 또 공자는 나에게 수년을 빌려준다면 주역에 종동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부터 공자가 주역을 얼마나 탐독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이름은 구, 자는 중리로 중국 춘추시대 말에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 교육가이며 요가학파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매우 불우한 요년 시절을 보냈지만 어려서부터 학문을 즐겼고 박학다식하여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공경을 한몸에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15세부터 학문의 뜻을 두었으며 30세가 되기 전에 요괴, 예, 음악 활속이 마, 자술, 서예, 수학에 능통했습니다. 시, 예, 악, 역, 춘추 등을 비롯한 고전에도 매우 밝았습니다. 그리하여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를 배우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춘추시대 말은 두 나라의 세력이 쇠퇴하고 제후국 간의 권력투쟁이 끊이질 않아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 도덕성을 상실한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군자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했던 공자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제자들과 함께 초나를 조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자의 초나 조유는 장장 14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보국 강병을 부르시는 춘추 제국에서 공자의 인, 예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제나라에 배척당하고 송나라와 위나라에서 쫓겨났으며 진나라에서 제나라로 갈 때는 7일 동안 끼니를 잊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자는 뜻을 버리지 않고 시를 읊고 고문고를 탔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14년 만인 기원전 484년 제자들을 이끌고 고향인 노나라로 돌아온 공자는 교육과 집필에만 전념했습니다. 공자는 여러 가지 공을 세웠지만 후세 남긴 가장 큰 공적은 제자 양성과 고전 편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교의 다섯 가지 기본 경전인 요경의 편찬은 그의 으뜸가는 공적으로 후세 학술 사상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중국 각 지방에서 료행하던 노래 가사를 모아놓은 시경, 역사 서인 서경과 춘추, 점술 서인, 사회생활 양식을 기록한 예기 등이 있습니다. 공자 위대한 문화업적의 탄생에는 위편 3절과 같은 비탄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쓴 론어에는 공자가 학문에 열중하다 보니 끼니를 잊었고 학문을 연구하는 즐거움으로 근심을 잊었으며 세월이 흘러 몸이 늙어가는 것도 잊었다고 기록됐습니다. 위편 3절이라는 고사 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여기에서 3은 자주의 뜻으로 문자 그대로 세 번에 하나지 않고 가족끈이 끊어질 때까지의 상당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반복해서 책을 탐독하고 열심히 공부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체육청국이 일전에 체육강국 건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체육강국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국가급 특별 계획으로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체육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체육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계획은 2030년까지 체육의 전반적인 발전 품질과 효율성을 뚜렷이 향상시키고 종합가치와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상징하는 사업으로서 체육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한다고 제기했으며 다섯 개의 주요 발전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4평방미터, 규칙적 체육단련 참여율이 40%, 국민체질 우량률이 31.1%에 달하고 세계 챔피언 수가 상위권을 유지하며 체육산업 총규모가 7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한나라 두 제도를 지지하는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 통일 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 괭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감동 중국 2025 인물로 선정된 고 장군교 이사의 사적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광한 삼성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나라 두 제도를 지지하는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 통일 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청석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을 사랑하고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을 발전 확대시키고 향항 오문 동포들의 애국 정신을 고취시켜 한나라 두 제도를 지지하는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 통일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 통일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기한 것은 향항과 오문 사업에서 처음으로 내린 방침으로서 향항, 오문, 통일 전선의 내포와 외연을 크게 심화하고 확대했으며 향항, 오문, 통일 전선 리론과 실천의 중대한 혁신과 발전이며 한나라 두 제도 조건하에서 어떻게 신시대 향항 오문 통일 전선 사업을 잘해 나갈 것인가의 근본적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통일 전선은 당이 인민을

이끌고 혁명과 건설과 개혁의 각 역사 시기에 끊임없이 승리를 이룩할 수 있는 중대한 법보입니다. 향항 오문에서의 한나라 두 제도의 실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경험은 바로 단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단합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적극적인 요소를 동원해 인심과 역량을 광범위하게 결집시키고 대단결과 대연합, 대협력을 실현함으로써 강유력한 통일 전선을 구축한 것입니다.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날로 치열해지는 투쟁의 직면에 향항과 오문의 통일 전선 구축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신시대 향항 오문 통일 전선 사업은 반드시 나라를 사랑하고 향항과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 한나라 두 제도 방침에 적용되는 주류 가치관을 고양하고 최대 공약수를 찾으며 최대 동심원을 그려내 한나라 두 제도 사업을 지지하는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전 사회 각 방면의 사상과 행동을 한나라 두 제도 방침에 통일시켜야 합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한나라 두 제도는 국가와 민족의 근본 리익에 부합되며 14억이 넘는 조국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교란과 의심을 물리치고 한나라 두 제도를 견지하는 각 방면에 가장 큰 공감대를 형성하며 한나라 두 제도의 제도적인 자신감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변하지 않고 동요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면적이고 적막하게 추진해 실천 과정에서 변형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앙의 모든 중대한 조치의 실시 목적은 모두 한나라 두 제도를 더욱 잘 관철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나라 두 제도를 동요하거나 개변시키는 그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과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을 한층 더 발전, 확대시키는 것은 한나라 두 제도의 통일 전선을 구축하는 핵심입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과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은 한나라 두 제도를 관철 실시하는 주력이고 애국자에 의한 향항과 오문 관리는 한나라 두 제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향항과 오문의 통일 전선은 반드시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과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 건설을 핵심과 기반으로 해 이를 끊임없이 발전, 확대시켜야 합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과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 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고 특히 청년 애국자들의 성장과 인재 양성에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일색화가 아닌 다양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과 오문을 사랑하는 기치하에 단결면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포용성을 향상시키며 결집력을 강화하고 친구를 널리 사귀고 정치적 포용의 다원화 반경을 최대한 늘려 한나라 두 제도 실천이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향항과 오문이 장기적으로 번영하고 안정되며 향항과 오문 동포들이 아름다운 생활을 향해 나아가는 향항과 오문의 이 근본 리익에 부합되는 가장 큰 동심원을 그려내야 합니다. 습금평 수석은 향항 조국 귀환 2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에서 향항 주민들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어떤 리념을 신봉하든지 무릇 한나라 두 제도 방침을 진심으로 옹호하고 향항이라는 이 터전을 사랑하며 기본법과
특별행정구 법률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모두 향항을 건설하는 적극적인 역량으로서 힘을 보태고 한 몫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향항과 오문 인사들은 그 어느 당파에 속하든지 그 어떤 부동한 정치 의견이 있든지를 막론하고 무릇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과 오문을 사랑하며 한 나라 두 제도 사업을 인정하고 지지한다면 모두 향항을 건설하는 적극적인 역량이므로 응당 손을 맞잡고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보다 많은 대만 동포와 해외 교포들의 인정과 지지를 쟁취해야 합니다. 중화의 아들, 딸로서 그들이 향항 오문의 한나라 두 제도 사업을 인정하고 지지하며 하나의 중국, 하나의 민족을 인정한다면 모두 한나라 두 제도 사업에 적극적인 역량이자 우리가 단결 협력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다섯째, 한나라 두 제도의 성공적인 실천 이야기를 널리 홍보해 한나라 두 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리해와 지지를 광범위하게 쟁취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향항 조국 귀환 2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에서 한나라 두 제도 사업을 지지하고 향항의 번영과 안정을 지지하는 국제벗들에게 진심으로 드는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2019년 향항은 흑색 폭력이 기승을 부려 향항의 리익, 중국의 리익에 손해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투자자와 향항에 있는 해외 주민들의 실질적인 리익에도 손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향항은 세계 각국, 각 지역이 경제, 금융, 무역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중국은 각국과 계속해 한 나라 두 제도가 가져다주는 리익과 기회를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다. 한 나라 두 제도는 여러 관계 측의 가장 큰 공감대와 공약수로서 모두가 그 수혜자이므로 모두 한 나라 두 제도 사업의 기여자와 확고한 수호자가 돼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문답. 지금까지 한 나라 두 제도를 지지하는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 통일 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 중국행 오늘 순서에서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 규행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희성 황산시 이현의 경촌은 명청 시기의 고건물 138채를 보유해 우아한 건물과 수려한 산수가 어우러져 비경을 이루는 곳입니다. 자연스럽게 마을을 경유하는 물길과 거리, 건물, 심지어 건물의 내부도 어젯날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현대사회의 흔적이란 찾아볼 수 없어 이 마을에 들어서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어제로 돌아간 듯합니다. 천연인의 역사를 자랑하는 괭촌은 2000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전문가들은 괭촌을 보고 세상에 둘도 없는 물가의 마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황산의 지맥을 뒤엎고 높은 해발고를 가진 원인으로 괭촌에는 항상 운무가 자욱합니다. 혹은 짙은 안개 속에 검정 기와와 하얀 벽이 물에 거꾸로 비끼고 혹은 면사포 같은 옅은 안개가 모두를 몽롱하게 만들어 목의 색깔을 완벽하게 활용한 그림

그 자체입니다. 괭촌은 마을이 오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을 북쪽의 뢰강산은 소의 머리이고 마을 입구의 거목 두 그루는 섣불입니다. 산을 머리로 하고 나무를 다리로 하며 가옥을 몸체로 한 이 거대한 소는 마치 요요한 물소 한 마리가 아름다운 록수 청산 속에 드러누운 듯 형상이 생동합니다. 괭촌의 고건물 중 가장 대표적인 건물은 민간의 고궁으로 인정되는 승지당입니다. 1850원에 지은 승지당은 소금업을 경영한 청조 말기의 사업가 왕정규의 사택입니다. 웅장한 기세와 정교한 공법을 자랑하는 승지당은 특히 조각기법이 뛰어납니다. 대들보와 문, 창틀에 다양하고 풍부한 표정을 가진 많은 인물을 립체감 있게 조각했습니다. 승지당은 정원과 거실, 별채, 소재, 련못, 주방, 마구간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락시설로 마작을 하는 배산각과 수연을 피우는 탄석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승지당의 사랑채는 이 사택의 종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선 사자가 구슬을 노리는 조각과 복과 장수, 즐거움을 대표하는 복성, 록성, 수성, 희성 조각, 8개의 신선 조각 등 대표적인 조각물이 사랑채와 사랑채에 딸린 거실을 화려하게 단장하기 때문입니다. 괭촌 남쪽에 위치한 나무는 활 공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자의 안쪽 청석길 위에는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즐비하고 공자의 바깥쪽에는 버드나무 휘늘어진 언제가 마주합니다. 거울같이 맑은 호수 위에는 푸른 하늘과 예스러운 건물, 짙은 로금과 화려한 꽃들이 거꾸로 비껴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룹니다. 남원은 봄이면 수양보들이 이쁘고 여름이면 련꽃의 향이 그윽하며 겨울에는 설경이 빼어나게 아름답습니다. 나무가의 나무서원은 좋은 전망대이기도 합니다. 서원의 망호루에 올라서면 맑은 물결 설레는 나무와 그 호수 너머 푸른 산이 은은합니다. 일명 월당으로 불리는 월서는 1403년에서 1424년에 조성된 련못입니다. 주변에 청석을 깔고 건물을 지은 월소의 물은 언제든지 맑게 반짝입니다. 로인들은 환담을 나누고 여인들은 빨래를 하고 개구장이들은 물장난을 치는 월소는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마당입니다. 월소의 기슭 가운데 위치한 왕씨 사당 락서당도 1400년에 세워졌습니다. 완整하게 보존된 락서당은 건물 양식에서 명나라의 흔적을 보이고 특히 조각이 정교합니다. 괭촌에서 또 한 볼거리는 정원 속의 가옥 민거월림입니다.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기까지의 300여 년 동안 괭촌의 왕씨를 비롯해 안위 출신의 사업가들이 전성기를 누려 괭촌에서만 해도 많은 사업가와 관료, 문인들이 배출됐습니다. 출세한 괭촌 출신의 사람들은 조상의 고마움을 표시하고서 고향에 돌아와 사당과 사택을 짓고

장인들은 움직이는 물을 이용해 정원의 련못을 만들고 물가에 정자와 루각을 지었으며 그 사이사이에 꽃나무를 심어 각자 다양한 풍을 자랑하는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천의 천민들은 집집의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동시에 기온을 조절하고 아름다운 경치도 조성하는 용도로 마을 서쪽의 물길을 마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물길의 서원지인 백원은 바닥까지 환히 보이는 맑은 물의 련못 주변에 낚시와 만남의 장소로 사용되는 아늑한 곳입니다. 오에 벽원이라고 쓴 문을 지나 가든에 들어서면 정원과 련못, 건물, 정자가 조화롭고 그 사이로 푸른 나무와 오색의 꽃들이 수를 놓아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경천에는 철새가 날아드는 초학정, 고풍스럽고 글소리 랑랑한 덕이당, 유자형의 련못을 품에 안은 근심당 등 집집마다 모두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 중국행 순서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내 여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2025년 감동 중국 인물로 선정된 고 장군교 이사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미시한 빛이 모여 은하수를 이루고 평범함이 위대함을 낳습니다. 감동 중국 2025 올해의 인물 시상식이 방송된 가운데 해외에서 현지 익사자를 구하다가 순직한 중국 의료지원팀 의사 장근교가 감동 중국 2025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감동 중국 시상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대가 산과 바다를 향해 달려간 줄 알았으나 그대가 몸을 던져 위험을 무릅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가족들은 그대의 귀한 길을 바라보았지만 그대는 그것을 타인의 생명길로 바꿨습니다. 조국과는 멀어졌지만 위대함과는 가까워졌고 그대의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국경을 초월했습니다. 그대의 몸은 푸른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고 그대의 이름은 다리로 뛰어 말리길을 이었습니다. 생명, 그것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장군교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에 다리라는 교자가 들어있는 글은 평생을 다리와 인연을 맺은 듯합니다. 1987년생인 장군교는 의사의 길에 오른 그날부터 구조를 일상으로 여겼습니다. 2020년 신종 코로나가 닥쳤을 때 그는 자진하여 산동성 제10차 허복의료지원팀 팀원으로 허복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약 두 달간 버티며 환자 치료에 전념하는 한편 만여 원 상당의 방역 물자를 계정하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허복성 정부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욕행자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허복 지원을 마치고 돌아온 후 그는 심장박동행동이라는 구조센터를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교육 도구를 들고 요방 인민광장에 나가 심폐소생술을 무료로 가르쳤으며 400여 회의 교육을 진행해 2만여 명의 시민들이 관련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의 작은 선행들은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밝혀주었고 사람들은 그를 로좀 의사라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항상 조국이 있습니다. 탄자니아 의료지원 임무가 내려졌을 때 장군교는 다른 역행을 선택했습니다. 2024년 1월 그는 제27차 탄자니아 파견 중국 산동 의료팀 팀장으로 종착을 맡아 탄자니아 모힘빌리 공립병원에 도착해 마취 의료 및 교육 훈련에 힘썼습니다. 모힘빌리 공립병원에는 여러 수술센터가 있지만 오랫동안 마취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림상 진료 최일선에 뛰어들었고 동시에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해 현지 의료진을 1대1로 지도하며 마치 프로토콜 설계를 지원함으로써 탄자니아에 떠나가지 않는 의료팀을 남겼습니다. 2025년 6월 8일 장군교는 위챗 모멘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데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온 의사로서 저는 저의 조국과 저의 직업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탄자니아 동료들이 중국과 중국 의사의 힘을 느끼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모멘트가 그의 마지막 글이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탄자니아 다리에스 살랑 해변에서 한 현지인 여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군교는 주저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었고 파도 속에서 유일한 구명조끼를 익수자에게 입히고 온 힘을 다해 그녀를 해안가로 밀어냈습니다. 익수자는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그는 탈진으로 익수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습니다. 용은 멀리 갔으나 그 정신은 영원합니다. 장군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며 생명을 구한다는 중국 의료지원팀의 정신을 생명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산동성 도둑모범 제로시대의 모범 칭호를 주소받았고 2025년 8월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의사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10월 의료사로 초소되었습니다. 평생 의사만 할 겁니다. 또 의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장군교의 이 한마디는 그의 평생 가장 소박한 신조였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방역, 대중의료교육, 말리 아프리카 의료지원, 목숨을 건 구조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자취는 책임과 헌신과 희생을 아우릅니다. 그는 짧은 생애로 하얀 의사 가운에 초심을 종명했습니다. 의인의 인술은 결코 막을 내리지 않으며 정신의 교량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1: 라디오로 듣는 세상. 2025년 감동 중국 인물로 선정된 고 장군교 의사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광한 삼성대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사천성 광한 삼성태 박물관은 광한시 성서 오리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천무에 달합니다. 광한 삼성태 박물관은 우리나라 제1진 국가 1급 박물관이자 제1진 국가 4의급 관광명소입니다. 광한 삼성태 박물관은 1997년 10월 처음 개방됐으며 2022년 3월 새 전시관을 증설해 2023년 7월 26일에 다시 개방됐습니다. 광한 삼성태 박물관의 주요 문물로는 상청덕나무, 상옥변장 등이 있으며 총 1,500여 점의 귀중한 문물들을 전시해 삼성태 고고학 발굴과 최신 연구 성과들을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세기 20년대로부터 30년대까지 광한시 월량만 연가정원에서 옥석기가 발견됐고 원화서협합대학박물관에서 처음으로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50년대로부터 60년대까지 고고학 일꾼들은 삼성태 유적지에서 끊임없이 조사와 시구를 전개했으며 1980년 이후에 삼성태 고고학이 체계적인 발굴과 연구 단계에 들어서 삼성태 문화로 명명됐습니다. 1986년 두 개의 제사용 구덩이가 발견되면서 고고학 사업이 빠르게 추진됐으며 성벽과 대형 건축기지 등 중요한 요적들이 발견되면서 삼성태 고성구도가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2019년 이래 6개 제사용 구덩이가 추가로 발견돼 다시 한번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노력이 대대로 전해지면서 삼성태 고고학의 새 장을 엮어나갔습니다. 삼성태 유적지는 신석기 시대 말기부터 이미 중심 군락으로 발전했습니다. 상대 초기에 이미 성벽과 대형 건물들이 등장했고 상대 중기 이후에는 성터 면적은 3.6평방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청동 주조, 황금 가공, 제옥, 견직물업, 복잡한 사회구조, 성숙한 제사체계로 지배중심, 종교중심, 경제중심의 독특한 지위를 과시하는 것은 어느 시대 초강의 도읍이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삼성태의 정교하고도 아름다운 문물 군체는 선민들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에 대한 경의를 표현한 옥제품, 독특한 조형의 신단, 사람과 새가 하나로 융합된 신상은 선민들의 낭만적인 상상력과 비범한 창조력을 보여줍니다. 문물은 찬란한 문명을 이야기하고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며 민족 정신을 이어나가는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문물 자원은 재생할 수 없기에 문물을 잘 보호하고 지키며 역사 문화를 잘 전승해 나가는 것은 문물 보호 일꾼들의 사명과 책임입니다. 삼성태 유적지 3호경 내지 8호경에서 출토된 문물은 17,000여 점에 달하며 그중 비교적 완정한 것은 4,500여 점밖에 안 됩니다. 문물들의 서로 다른 정도의 훼손이 존재하고 보호와 복구 임무가 간과합니다. 그리하여 사천성 고고학 연구원은 삼성태 박물관과 협력해 문물에 대한 일련의 보호와 복원 작업을 전개했으며 2024년 6월까지 4천여 점의 문물 복구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박물관은 또 이번 문물 복구 성과 중 50여 점의 청동기, 금, 옥기, 상아 등 대표적인 문물들을 전시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광한 삼성태 박물관은 또 삼성태 문화창의제품 개발체계를 구축해 선호하여 생활용품, 문화용품 등 7대 문화창의제품 300여 종을 개발했습니다. 삼성태 박물관 관광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삼성태 문화창의 제품 매출도 분출식 성장을 맞이해 2023년 삼성태 박물관 문화창의 제품 매출액은 1억 1,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이어서 커피 플러스로 문화와 관광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고 있는 연변의 문화 일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커피의 도시로 불리는 연변은 도심 곳곳은 물론 변경 마을의 구석구석에서도 커피 향이 풍기고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두만 강변을 따라 달리다 보면 길을 따라 색다른 운치를 자랑하는 커피숍들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민속촌 뜰악의 커피포트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조선족 전통떡과 어우러져 운치를 더해주고 변경선 길가의 작은 가게에서는 관광객들이 손에 든 커피와 변경 풍경을 앵글에 담습니다. 이런 길가 커피숍은 오고 가는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커피 한 잔으로 흘러가는 풍경 속에서 낯선 이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곳으로 됐습니다. 이는 바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커피 플러스를 접속점으로 문화와 관광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고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화를 촉진한 생동한 실천입니다. 최근 년간 특색 문화관광 시장이 꾸준히 달아오르는 기회를 다잡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이라는 주선을 커피 산업 전반에 절묘하게 녹여냈습니다. 인플루언서 현상에서 문화 새 경제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향긋한 커피는 연변 이야기를 잘 전하고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화를 촉진하는 참신한 명함장으로 되어 자치주에서 민족 단결과 산업 발전을 통한 공동 부유의 새 장을 엮고 국가 관광으로 민족의 왕래, 교류, 융화 촉진 시범 도시를 육성하는데 진한 합심의 맛을 더해줬습니다. 연변에서 커피 산업의 시작점은 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산업 사슬을 형성하는 데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커피 산업 육성 초기 연변은 정밀한 투자 유치와 현지 산업 육성을 병행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함께 부유해지는 산업 플랫폼을 힘써 구축했습니다. 커피 원두 로스팅, 포장 설계에서 점포 경영, 온라인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회는 현지인들을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롯디번, 핸즈 등 현지 브랜드 점유율이 90%를 초과하는데 시민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청년들이 창업해서 첫걸음을 떼는 플랫폼으로 됐습니다. 이들은 로스팅을 배운 후 고향에 돌아와 점포를 차리는가 하면 점원으로부터 점장으로 성장하고 설비 공급과 보조 서비스 업종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산업 사슬의 리면에는 다양한 분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025년 전주 커피류 시장 주체가 급증하면서 커피 관련 점포가 6,800여 개, 전문 커피숍이 1,500개에 이르고 로스팅 공장도 16개에 달했습니다. 조선족 바리스타, 귀향 창업 대학생, 작은 마을의 커피숍을 살인 부부,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 사슬에 합류해 다양한 분야에서 제자리를 잡고 함께 공동 부유의 달콤한 맛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깃들고 화려한 등불이 켜지면 연변 대학 앞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관광객들은 연길 로고가 찍힌 커피컵을 손에 들고 연길 왕홍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연길만의 독특한 도시 기억을 남깁니다. 렌즈 속의 커피는 연변이 건네는 한 장의 눈부신 엽서이며 렌즈 밖의 커피에는 이곳 특유의 생활 정치와 문화 내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상큼한 사과 배즙을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녹여내 현지인들의 기억 속에 고향의 맛을 빚어내고 또 어떤 이는 인삼골 절편을 라떼에 곁들여 맛이 부드럽고 원기를 돋우는 특색을 내세워 외지 관광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가장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깊은 함의가 담긴 석류 에이드 커피입니다. 커피의 진한 맛이 석류 에이드, 기포와 만나 선명하게 갈린 층을 어우러지게 하는 장면은 마치 연변의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긴밀히 한 대에 뭉쳐 융합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맛뿐만 아니라 커피는 일상의 지혜이고 손님을 대접하는 성의이며 그 속에 두터운 문화 공감대와 민족 정서가 배어 있습니다. 오늘날 커피 문화절, 커피 조류 축제 등 활동은 커피 업계만의 행사를 넘어섰습니다. 커피 향 속에서 중국 조선족 농악무와 라떼아트 퍼포먼스가 같은 무대에 오르고 핸드드립 부스와 찰떡 부스가 나란히 고객을 맞이합니다. 관광객들은 커피를 손에 들고 무형문화유산을 감상하고 현지인들은 커피를 마시며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커피는 문화의 융합에 맛을 더해주고 합심에 체감할 수 있는 온도를 부여했으며 가무와 음식, 사람을 잇는 실로 되고 다민족 공동체에서 가장 따뜻하고 유행하는 통용 언어로 됐습니다. 관광업이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화를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되었을 때 커피는 무엇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연변에서 이 답은 변경 풍경과 나라, 고향 사랑을 잇고 민속 체험과 일상생활의 맛을 잇는다는 것입니다. 연변은 커피와 문화를 융합하는 경로를 깊이 모색해 소비 시나리오를 변경선, 민속촌으로 확장했습니다. G331 연선에 위치한 변경역참인 룡정시 삼합통상구 고목역참은 관광객들이 앞다투어 찾는 왕홍 새 랜드마크로 부상했습니다. 역참에는 가지와 줄기가 굵직한 회양목 11가루가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는데 수령이 모두 100년이 넘습니다. 자가용을 운전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따뜻한 커피를 들고 주변의 풍경을 감상합니다. 커피 한 잔을 즐기는 동안 생태 절경과 역사의 기억이 조용히 어우러집니다. 이런 장면은 자치주 5,300여 개 다양한 모시개 커피숍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커피와 여행 촬영, 민속, 민박의 결부는 소비마다 문화적 몰입이자 정서적인 공감으로 되게 했습니다. 산업 사슬에서 함께 분투하는 데로부터 문화 혁신 속 동일한 주파수의 공명에 이르고 문화관광 시나리오의 깊은 융화에 이르기까지 이 합심의 맛이 넘치는 커피는 향기를 더 멀리 풍겨 더 많은 사람들이 혀끝을 감도는 진한 향기로부터 이 변경 도시가 단결 분투하고 번영 발전하는 시대의 새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해 안기르나지 통문훈 상사대부시 비실인데 두인 대대대한 템대를할때 북친 흥우세인 비우주를 막탈테다 응기해주 허열 장전 바락대조시지 샹리벌게 하드가 들린 바이자 우리 장주는 해른 천창주네 허열 장주인에게 알렉센 돌단 알간들든 대선한다 테라 하드근 들르헨 이니여히 우잣 텐장주나 알따라서 말벌 알붕고르군 흑치드남 알드르가가 아답레 아라시티성이 니기기에렉 지권간 하노리 돌흑 호치니기기긋 바르군갈 북무르니 타득 이든니기여렉 샹리기 노스르 타타텔바 틀레 질헤올게치 쯤우자겐 더가리누이 샹리기 뭐야 훗갓 바라바라도 틀레진 바른누든들 트스근 악갓 샹리기는 도그란 아르사마트라돌레 바한르바케는 홀라볼체 팀고올 틀네 티르하른 아르토하른 르파르바드라치는 홀드 즉슨 돌단 김내 우둔 누든든 가다 테르호네호 떠라대는 마르라다 너른내가 내라 내려가 또 나댓길 천장균 알른그마 나한 따라따라 댓길 지주연승이 알렉네헨 풍리 차원한 허이리허 장균 까끌네 즉슨 대전원가 답래 천장균의 땀이 타서 들라 허이라 티뉴에는 와이 본다라가 틴창균 흐려집듯 기르시 그자제가 제로 일렁집듯 기르시 의미로진 제로 즉내면 잠 세미라단 눈절간 잠 시금질러답시 가뚜르벼슨 제든내기 제질렌생렌 젤헤기 제들리조자다 허일이 덩칫 빌드히 힐와 샹링활게 우스웨시오 주도스케만 바삿 치르긴 원수이 따르자 허르도 허르도 허르도 이래타 허르도 이래타 허르도 이래타 누든든 집샤트미 뭐하고디네오 치르긴 원수 산들지라 지미나 와서 타다다다다다 능 누디기 뽀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хаан цол уртан маа. Шанглинга шидигэ жоога манарсэнэн зэрэгэ тийхэд болвол шэр хиги болвол хорол уяа. Өвдөгэй нөмдөд хэсвэрлэт хироны ароны шиди. Чожгэн дэрэ яварч вааш. Бүшөөг яах вэ хэнтэн. Жигтэн яах вэ. Хүйлэгэн дэр мартаа. Бэрдэг тинхэ болвол шанглинг дуайлэ. Чэнгүш. Өндэр. Таар. Перхэрат. Хоёр жамгэр бол. Тэнчанг жүйнэ. Гэлдэх харвэгаа. Тэлэвэн вай. Хоёлы үчинэнгэдэг. Хүйбэрэхтэ толдаахан. Тэнгүнэ бэя. Хүйрэ вэдан. Мэрэн жолодар. Бор бүлэн дутаалэш.